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2: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이 가장 많이 하셨어요.
1: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Good morning and good evening and welcome to 101.2, 101.3, your go-to morning music sanctuary. This is your DJ, producer EQ, here to ease you into the weekend. We're usually live every Monday to Friday from 10 to 12, but today is Saturday, highlight edition day. Whether you missed a moment or just want to relive the vibes, we've handpicked the finest moments from the past week for you. 한 주 동안 101.2, 101.3의 최고의 순간들을 모은 하이라이트 에디션입니다. 반갑습니다. In the first hour, we'll revisit the music boutique, my personal hand-curated lineup of sounds for your musical hunger. So settle in, take a breath, and let 101.2, 101.3 be the soundtrack to your Saturday.
1: Hello, 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티는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time for DJ EQ's The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좋습니다. 뮤직 부티크 조금 일찍 시작한 이유는 좀 노래들이 준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So, I think in terms of choir music, you know, choir music can sometimes seem kind of very old-fashioned at first glance. 이 합창, 처음에 들어보면 뭔가 지루해 보이기도 하고 구세대적인 음악 같기도 한데 직접 그 합창 단원으로서 합창을 경험해 보거나 또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잘 알려진 그런 음악을 합창으로 접해보면 그 합창의 파워를 느낄 수 있습니다. You can really feel the power of a chorus once you really experience it as a member of the choir or by listening to a kind of a you know, fabulous choir concert. 왜냐하면 이 합창이라는 게 한 사람의 개인기로 완성되는, 개인기로 완성되는 음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한 소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이 팀워크와 이 마음의 합쳐짐이 있어야지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음악이기 때문이죠. You know, choir is not built on one person's talent alone, obviously, right? And its beauty, I think, comes from many voices breathing together, you know, listening to one another and working toward a single unified sound. I think it's music that demands teamwork, trust, and shared sense of purpose. 그래서 정말 지휘자가 좋은 합창단을 듣는 그런 것은 굉장한 experience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합창을 통해서 감동이 배가 되는 그런 대중음악, 합창단들이 부르는 대중음악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팝송이죠. 먼저 첫 번째 곡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This is you know, Beatles song Blackbird, sung by New York Vocal Collective.

Welcome back to 101.2, 101.3. I'm your PD, DJ EQ. So, music start with a little early start today because we have many songs to cover. So we are exploring the beauty of choir music. So delving into popular songs, just like the one that we heard, Blackbird. Popular songs that become even more powerful through the magic of a choir. 예전에 기억하기로는 이 팝 음악에서 이 콰이어의 어떤 요소가 들어간 음악들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I think we introduced the songs that really actively makes great use of choir within and the context of a song.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중음악의 그 영역 안에서 이 합창의 요소를 잘 사용한 곡들, 참 감동적인 곡들이 참 많았었죠. 그런 곡을 들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Today is a bit different that it's just a full-on cover, a choir cover of a popular song. 두 번째 곡은 약간 의외의 커버라고 생각했습니다. David Bowie의 Space Oddity 커버 곡인데 it's a marvelous cover. As you know, Space Oddity is David Bowie's signature song. It tells a story about a fictional astronaut, Major Tom, 우주에서 길을 잃은 우주인의 어떤 스토리를 다룬 재밌는 그런 흥미로운 가사의 그런 곡인데요. This performance, choir performance was done by a choir of 500 voices. 500명의 목소리로 이루어진 아주 큰 합창단. 그 합창단 이름이 코로콘 500 voices라는 그런 choir 합창단인데 그 합창단이 부른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David Bowie original Space Oddity. One, two, three.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Welcome back to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m your PD, DJ EQ.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we are running an open chatting room for our listeners to come in and chat with each other.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on your KTalk app by going to open chatting channel and search for 101.2, 101.3 or TBS EFM.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픈 채팅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KTalk 앱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또는 TBS EFM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Now back to our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3: 오케이. 오늘은 이런 컨셉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뮤직 부티크를. 한 곡을 들었는데 그 곡을 들음으로써 여러 가지

서칭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어떤 생각의 흐름에 따라서 선곡을 좀 해봤습니다. It's a track called Ice Cream Song by Dana and Alden. 먼저 사전 지식 없이 먼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is is Dana and Alden featuring Senia Khan. The song is Ice Cream Song.

Yes, Ice Cream Song, Dana Alden featuring Senia Khan. 우연히 듣게 된 곡인데 너무 좋았는데요. 이 곡을 만든 이유가 뭘까? 뭔가 화려함, 어떤 화려한 순간이라기보다는 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소소한 행복 같은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순간이라든가. So rather than chasing very grand or glamorous moment, I think this song, I really liked it because it captures this instant moment, the beauty of life, simple pleasures. 그 아이스크림을 먹는 순간의 행복함 같은 게 담겨진 곡 같아서 너무 잘 들었고요. So I got curious who these guys are. Dana and Alden is a Brooklyn duo. They are actually brothers. 그래서 음악들을 좀 더 찾아보게 됐습니다. 되게 매력적이다. 굉장히 힙하면서도 뭔가 very easy on the ears, should I say. 그래서 그들의 곡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This is Dana and Alden, and the song is called Good Kid.

Dana and Alvin, Good Kid 였습니다. So, I got curious about this band, this Brooklyn duo, Dana and Alvin, and searched for their songs, and I really like their style of music. I think I've said this many times on the show that, you know, I don't really get to listen to new music anymore. 왜냐하면 새로운 음악이 너무 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게 다 그거 같고 just too much electronic and too much technology involved with new music these days. 그래서 별로 안 듣게 되는데 they are very new actually, Dana and Alden. 얼마 이렇게 오래돼 활동한 지 오래되지 않은 그런 밴드인데 kind of ask myself, you know, why do I listen and like this kind of music. 그러니까 뭔가 새로움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What is striking new about this kind of music? 생각해봤더니 약간 인디적인 감성과 또 어떤 이 재즈의 영향. I think the jazz element, I think, make this music very intriguing for me. 그렇다고 이제 재즈라고 굉장히 힘든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뭐 hard-bop이나 이제 bebop류의 재즈가 아닌 Just a bit of jazz influence in their music make their music very interesting for me personally. 그래서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이제 곡들을 찾다가 feature 아티스트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I think they work with many different artists, singer-songwriters. And one song that caught my attention is this song called Lee's Greenhouse that features a musician named May Simmons. 얼마 전에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이름이 familiar해서 보니까 얼마 전에, 얼마 전이라기보다는 꽤 오래 전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 소개해드린 싱어송라이터이더라고요. 일본계 미국인. She is a Japanese-American singer-songwriter, May Simmons. 그래서 기타도 너무 잘 치고 이분 역시 굉장히 재즈 인플루언스가 다분한 그런 인디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는데 maybe that's what they have in common, you know what that something that was that I was attracted to both of their music, you know, Dana and Alden and May Simmons. So 두 아티스트와 이 아티스트와 또 이 Dana and Alden이 콜라보로 만든 그런 곡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Lee's Greenhouse.

Dana and Alden featuring May Simmons, Lee's Greenhouse. 그래서 그래, 메이 시먼스 이런 바이브를 제가 참 좋아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메이 시먼스의 곡 하나 솔로 곡 하나 준비했는데 She's actually a pretty good guitarist as well because her music delves into jazz and bossa nova as well. So Japanese American singer-songwriter 메이 시먼스의 곡 하나 준비했는데요. Dumb Feeling입니다.

May Simmons, Dumb Feeling. I'm not sure if our kitty names remember this artist that I introduced probably about a year ago. 그래서 이제 제가 한참 이제 보사노바에 이제 빠져든 시기에 I discover her with the bossa nova background, and she's actually an amazing guitarist. 클래식 기타를 들고 이렇게 애드립을 하면서 이렇게 연주하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So as I was listening to a May Simmons song on YouTube, and you know how algorithm works, and a beautiful connection made by algorithm, 바로 이 뮤지션을 연결해 주더라고요. An artist that I'd never heard before. Her name is Irma, IRMA. She's a Cameroonian artist, a singer-songwriter. 근데 약간 메이시먼스와 조금 비슷한 스타일인데 기타를 정말 엄청 잘 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르마입니다. Black Sun.

0: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1: Welcome to your morning music show. 101.2 101.3.
2: Hey, 101.2 101.3 TBS EFM. 101.2 101.3 101.3 101.2 101.3
3: Drop it.
2: TBS.
3: Come on, yo.
2: EFM.
1: Hello, cuties. DJ EQ입니다. Welcome back to your Saturday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m your DJ, producer EQ, keeping you company through the weekend. Just a quick reminder, this is a pre-recorded broadcast. We will be back live and in full swing again next Monday at 10 a.m. I hope your Saturday is off to a musical start by tuning into our program.
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5: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6: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5: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all the filled with louder and faster music is often the smallest songs that leave the deepest footprints. Many of us think of children's songs as something we leave behind when we grow up. But these songs are never meant only for children. They were written for the child that still lives quietly within all of us.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듣는 동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의 시간입니다. 동요 위클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let's get to it. If you're tuned in for the first time, let me just give you just a rundown of how this segment works. Each week on Tuesdays, I introduce a couple of children's songs. 화요일마다 4부에 동요 두 곡을 소개하는데 단순히 이제 동요 두 곡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각 동요와 어떤 팝송이 됐건 가요가 됐건 대중음악을 매칭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동요와 함께 들으실 수 있는 음악을 매칭 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So my job is to kind of match a popular song with each children's songs that I'm going to be introduced each week. 오늘 첫 번째 곡은 what I consider to be a 서정 동요. 그러니까 동요계의 이제 발라드. 어떤 서정성이 돋보이는 그런 곡인데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곡인데요. 기울어진 우산이라는 곡입니다. 기울어진 우산. 일단 뭔가 이렇게 제목부터가 상당히 많은 뭔가 생각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Tilted Umbrella. 가사를 먼저 한번 들여다볼게요. 비 오는 날이면 아빠는 언제나 커다란 우산으로 whenever it rained, my dad always holds a big umbrella. 내 작은 손 꼭 잡고 학교까지 데려다 주죠. Takes my little hand and walks me all the way to school. 빗방울이 많아질 때마다 as the raindrops fall harder, 아빠의 우산은 점점 더 내게로 기울어지고 his umbrella tilts more and more toward me. 우산 밖으로 흠뻑 젖어버린 아빠의 어깨. And outside the umbrella, dad's shoulder becomes soaking wet. 젖은 채 뒤돌아서서 웃고 계시는 아빠, 아빠. Then he turns around, still drenched from the rain, and smiles. Dad, my dear dad. 내리는 빗방울 수만큼 아빠 사랑해요. I love you as countless times as the raindrops falling from the sky. 우산이 기울어졌다는 게 그런 의미군요. 아빠라면 너무 공감이 가는 내용이겠죠. 엄마도 마찬가지고요. 들어보겠습니다. 신예원입니다. 기울어진 우산.

신예원의 기울어진 우산. 와. How pretty and how beautiful, huh? 작사 최은정, 작곡 석광희. 기울어진 우산. We understand why the umbrella was tilted. 아빠가 이제 뭐 설명이 필요한가요? 딸아이 비안 맞게 하려고 딸아이 쪽으로 이제 우산을 이제 기울여서 아빠는 비를 다 맞고 그런 상황인 거죠. So dad wanted to make sure that the daughter doesn't get wet from the rain, so he tilts the umbrella toward the daughter, so he gets wet on his shoulder, on his 근데 또 젖은 채 뒤돌아져서 웃고 계시는 아빠의 모습이라는 그런 굉장히 좀 it's a tearjerker for sure, I think. 그래서 어떤 곡으로 매칭을 시킬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So in the childhood, during childhood, you know, 아빠 is that protection. You know, 아빠 is considered somebody who you know blocks everything from this you know, vicious world and protect the daughter and son no matter what. 하지만 또 이제 사회에 나가서는 그런 사람을 또 찾을 수도 있는 거고요. 연인으로. 이 곡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가사인데요. 내리는 비를 막아줄 수는 없지만 비가 오면 항상 함께 맞아줄게. I may not be able to stop the rain from falling. But whenever it rains, I will stand beside you and get wet with you. 그러니까 아빠는 내가 비를 안 맞게 해주는 사람이었지만, 이 내용은 비가 오면 내가 막아줄 수는 없겠지만 같이 비를 맞아줄게라는 그런 내용이죠. 어떻게 굉장히 대비되는 내용이지만 공감이 갑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함께할게. 물론 모든 걸다줄 수는 없지만. Whenever fire brings hard, whenever life brings hard times or happy moments, I'll be there with you. Of course, I can't give you everything. 작은 행복에 모든 걸다줄 수는 없지만 작은 행복에 미소 짓게 해줄게. My error there. So although I can't give you everything, I will help you smile at life, little joys. 무슨 일이 있어도 너의 편이 돼줄게. 언제까지나. No matter what happens, I'll always be on your side forever. 그래서 저는 비에 대한 어떤 비를 소재로 쓴 가사가 이렇게 다르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물론이라는 곡이죠. 지하의 곡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아 물론이었습니다. 쿨피스님이 이 노래 결혼 축가 아닙니까? Right. They often sing at the weddings too. Right. 스카프드른 낙타님은 노래가 몇 년도 때인가요? I think talking about the 기울어진 우산 신예원. 그 곡은 was released in 2017. I think it won an award in one of the children's song. 2017년에 발표된 그런 곡입니다. 모모님께서 talking about that song, 기울어진 우산. 드라마에서 연인들의 모습만 봤는데 우산 아래 아빠와 딸 모습을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아빠 같은 남자 만나고 싶어를 외칠 것 같아요. I'm used to seeing that kind of scene in the movies and dramas, right? You know, I guess two person, lovers are walking with an umbrella, 그죠? But it's kind of heartwarming to see that with a daughter and a dad. 쿨피스님께서는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동요네요. 아빠의 젖은 어깨를 본 딸은 저는 T80%인데 이런 동요 들으면 감동 그 잡채입니다. I'm 80% T, but it's just listening to this kind of a children's song gives me goosebumps for sure. 너무 아름다운 동요라고 생각해서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페어링으로 한번 가볼까요? The second song is titled 별길 산책, 신용빈 작곡, 김수빈 작사 곡인데 아주 좀 예쁜 그런 곡입니다. 이런 가사가 있네요. 친구야, 달빛 흐르는 별을 총총 담아 너의 꿈속에 나 전해줄게. 너의 모든 꿈들이 이루어지기를, 별처럼 빛나기를. My friend, I will gather the moonlit stars and gently send them to your dreams. May every one of your dreams come true. 하늘에 반짝이는 별빛을 따라 나무 향기 감싸는 공기를 따라 나의 발걸음, 걸음이 이끄는 대로 별길 산책을 떠나요. Following the starlight sparkling in the sky, following the air wrapped in the scent of trees, wherever my footsteps choose to lead, let's set off on a walk along the path of stars. 이쁜 가사의 그런 곡인데요.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진 양이 부른 곡인데요. 별길 산책.

겨울길 산책 황유진이었습니다. 역시 약간 피아노를 굉장히 알아보시네요. Because a person who recommended this song, 추천해 주신 분이 이 곡이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피아노 버전과 이제 오케스트라 버전이 있는데 피아노 버전을 추천을 드린다라는 피아노 버전은 잔잔히 꿈을 꾸며 하늘에 뜬 별들을 따라가는 느낌이라고. Yes. 독더미님께서도 노래는 반주 편곡이 압권인데요. 스카프드론 낙타님 역시 저도 피아노에 더 집중이라고 이렇게. 모모님께서도 별을 좋아하는 우리 딸 닮은 노래네요. My daughter who loves stars this song reminds me of my daughter. 그렇게 또 느끼셨다니 다행입니다. 어떤 곡을 매칭시킬까 굉장히 고민이 됐는데 의외의 제가 모르던 곡을 하나 찾았어요. 이 별길 산책 보면은 하늘에 반짝이는 별빛을 따라 나무 향기 감싸 안은 공기를 따라 나의 발걸음이 이끄는 대로 별길 산책을 떠나요. 뭔가 별빛을 따라간다라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이런 가사의 곡이 있더라고요. 눈물이 내 눈물이 별빛이 되어 기억을 따라 저기 환하게 비추면 어디선가 볼까 봐 매일 밤 별빛이 되어 흘러라는 가사의 곡인데요. 샤이니의 곡입니다. Let's listen to it. This is Shiny, 별빛 바람, Wish Upon a Star.

0: TBS EFM。
1: The rainy season in Korea begins in late June

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웰컴 백 투 하이라이트 에디션 오브 101.2, 101.3. I'm your PD, DJ EQ.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we are running an open chatting room for our listeners to come in and chat with each other.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on your KTalk app by going to open chatting channel and search for 101.2, 101.3 or TBS EFM.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픈 채팅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KTalk 앱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또는 TBS EFM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Now back to our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Song lyrics are a form of art that gives life and identity to otherwise meaningless series of notes we call melodies. The beauty of art of lyrics is that just like poems, they can be interpreted in many different nuances by different listeners and under different circumstances. So the segment hopes to pick up what may have been lost and even added in translation when we read the lyrics of our favorite songs.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최애 팝송이나 가요의 가사를 분석하고 또 번역해 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지난주에는 Grandfather's Clock으로 이제 시작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오늘은 사실 I meant to do this translation last week. 지난주에 원래 계획했던 그런 곡인데 Grandfather's Clock을 하느라고 제가 하지 못했던 곡인데 Eagles의 Desperado라는 곡입니다. 근데 Desperado라는 곡이 참 멋진 멜로디도 물론 수려한 멜로디지만 이 가사 역시 참 훌륭한 가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그럼 한번 인간 팝송 번역기 돌려볼까요? This is Eagles Desperado.

Desperado, why don't you come to your senses? 무법자여, 이젠 정신 좀 차려요. You've been out riding fences for so long now. 그대는 너무 오랫동안 마음을 못 정하고 그렇게 마구 돌아다니고 방황하고 그랬어요. Oh, you're right. You're a hard one. I know that you've got your reasons. 당신도 참 힘든 사람이네요. 물론 당신도 나름 이유가 있다는 거를 알지만 These things that you are that are pleasing you can hurt you somehow. 당신을 기쁘게 하는 이런 것들 나중에 당신을 아프게 할 수도 있죠. Don't you draw the Queen of Diamonds, boy. She'll beat you if she's able. You know the Queen of Hearts is always your best bet. 다이아몬드 퀸을 뽑지 마세요. 왜냐면 그녀는 당신을 이길 수 있거든요. 당신도 하트 퀸이 항상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는 걸 알잖아요. Now it seems to me some fine things have been laid upon your table. 지금 보니까 뭔가 좋은 것들이 당신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는 것 같네요. But you only want the ones that you can't get. 하지만 당신은 항상 당신이 가질 수 없는 것들만 원하네요. Desperado. Oh, you ain't getting no younger. 방랑자요. 당신은 더 이상 젊어지는 게 아니에요. Your pain, your pain and your hunger, they're driving you home, desperado. 그대의 고통과 배고픔이 결국에 당신을 집으로 데려올 거예요. And freedom, oh freedom. 그리고 자유, oh 자유요. Well, that's just some people talking. 그냥 그건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Your prison is walking through this world all alone. 당신의 감옥은 이 외로이 이 세상을 걸어가죠. Don't your feet get cold in the winter time? 겨울에 발이 굉장히 추워지죠. The sky won't snow and the sun won't shine. 눈도 내리지 않고 태양도 빛나지 않을 거예요. It's hard to tell the night time from the day. 밤낮을 구분하는 것도 힘들고. And you're losing all your highs and lows. 패가 좋아도 패가 나빠도 항상 지게 되죠. Ain't it funny how the feeling goes away? 우습지 않나요? 이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사라진다는 것이. 한번 원곡 전곡으로 들어보겠습니다. Eagles, Desperado.

Eagles, Desperado was the first song on today's Lost in Translation. Did you enjoy the lyrics? Oh, 저는, I definitely did. Desperado can be defined as 무법자 아니면 그냥 방랑자라고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the part that I was particularly impressed by was this part. Don't you draw the Queen of Diamonds, boy? She'll beat you if she's able. 다이아몬드 퀸을 이렇게 뽑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다이아몬드 퀸은 결국 당신을 무너뜨리고 이길 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다이아몬드 퀸은요 부에 대한 그런 은유라고 합니다. And next part is you know the Queen of Hearts is always your best bet. 하트 퀸을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는 걸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하트 퀸, Queen of Hearts는 이 마음에 대한 은유라고 합니다. So the idea is that you know, Diamond Queen and Heart Queen represent contrasting imagery. Diamond Hearts, Diamond Queen symbolize wealth, while Hearts symbolize emotions. So it serves as an advice to you know, follow your heart rather than chasing wealth and fame. 항상 마음을 쫓아가라는 이런 어떤 조언인 거죠. 너무 와닿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좋습니다. I have one more song. That one would be 가요팝 by 가요 번역기 가요 번역기 맞죠? After listening to this song, 그 무법자 하니까 또 이제 그 웨스턴 무비가 생각나서 생각난 곡이었습니다. Lil Nas X의 곡이죠. Old Town Road.

Lil Nas X, the Old Town Road, a very contrast feel to this song, as opposed to Desperado Eagles, right? 그런 country, 무법, 황야 그런 느낌을 살려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Ooh, okay. So today is a busy day. 정말 방송을 하면서도 굉장히 왔다 갔다 정말 바쁜 날입니다. 정신이 없는 날인데 여러분들이 듣기시에는 들으시기에는 그렇게 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It's been a busy day behind the scenes today, but that's not what you take away from by listening to this broadcast.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가요 번역기를 돌릴 차례인데요. 이 곡은 제가 참 너무나도 존경하고 정말 너무 훌륭한 그런 아티스트인데요. 이승열 씨의 곡이죠. 뭐 다른 버전으로도 굉장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곡이지만 그 이승열 씨가 부르는 나라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런 곡인데 이 곡을 한번 준비해본 이유는 오늘 그 주제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이승열 나라.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발디딛고 타나 보이질 않아. Everything is in ruins. There's no place to stand. 까맣게 드리운 공기가 날 덮어 눈을 뜰 수조차 없게 한데도 Even if the pitch black air covers you, blinding you completely. 거기서 멈춰 있지 마. 그곳은 네 자리가 아니야. But don't stop there. That place isn't yours. 그대로 일어나 멀리 날아가기를. Get up as you are and fly far away. 얼마나 오래 지날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No one knows how long it will take. 견딜 수 있어. 날개를 펴고 날아. But you can endure. You can do it. Spread your wings and soar. 결국 멀리 떠나버렸고 서로 숨어 모두 보이질 않아. Everyone has flown away after all hidden, not to be found anywhere. 차갑게 내뱉는 한숨이 널 덮어. The cold sighs overtaking you. 숨을 쉴 수조차 없게 한데도 making you suffocate even to breathe. 거기서 멈춰 있지만 그곳은 네 자리가 아니야. But don't stop there, complacent. You don't belong there. 그대로 일어나 멀리 날아가기를. Get up as you are and fly away. 얼마나 오래 지날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No one knows how long it will take. 견딜 수 있어. 날개를 펴고 날아. But you can get through it. Spread your wings and soar. 거기서 멈춰 있지만 그곳은 네 자리가 아니야. Don't stay there. You deserve better. 그대로 일어나 멀리 날아가기를. Get up as you are and fly far away. 얼마나 오래 지날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No one knows how long it will take. 견딜 수 있어. 날개를 펴고 날아. 계속 듣겠습니다.

That was Lee Seung-yeol, Nara, second song on our Lost in Translation segment. Such a song, what a song, right? Of course, 우리 김한솔님의 버전도 너무 좋지만 또 이승열의 원곡이 참 주는 그런 느낌이 정말 특별한 느낌이 저는 항상 있어서 가끔 정말 일부러 막 찾아서 이렇게 듣게 되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Not to mention the personal connection that I have with the very singer. 예전에 또 인디 애프터눈 같이 진행하실 때 제가 또 PD였고 그래서 그때 생각도 많이 난다고 또 소희님도 이렇게 인디 애프터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메시지 하나 소개해드리고 오늘 마칠까 하는데요. This one is from 7211님. 메시지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님, QT님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사연 보내네요. 어제 피겨스케이팅 대회를 보다가 한 선수가 제가 좋아하는 곡으로 프리 프로그램을 해서 예전 생각이 났어요. 코디 프라이의 Photograph인데요. 노랫말이 결혼 후 아이가 없이 지나던 한 2년의 시간 동안의 추억이 떠올라서 가끔 꺼내들어요. So, 7111님 says, it's been a while since I sent in a message. Yesterday, while watching a figure skating competition, one of the skaters performed their free program to a song I love, which brought me old memories. The song was a photograph by Cody Fry. The lyrics reminded me of 2 years my husband and I spent together before having kids. I still listen to it from time to time. 그리고 첫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설렘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은 한동안 없을 거라고 이 시간이 아주 그리울 거라는 말들을 나눴어요. 요즘 남편이 또 출장 중이라 혼자 보내는 날이 많아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시간이 많네요. And when I was pregnant with our first child, we often talked about how excited we were, but also how we would miss our time alone together for a while. These days, my husband is away on a business trip, so I've been spending a lot of time alone, leaving me with a lot of thoughts and nostalgia. 라고 이렇게 7111님 보내주셨습니다. 아, 딱 이 문자에서 이 남편분에 대한 그런 어떤 사랑스러운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좋네요.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그 생각이 나게 하신다는 그 코디 프라이 곡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That is all for today's show. Thank you for spending time with our program and starting your week with our program. I've been your host EQ. So signing off with the song request from 7111님, Cody Fry, Photograph. Have a great day.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2: 在街角与旋律之间收藏青春的观察与故事。 这里有音乐，有书，有味道，也有你向往的生活。在城市的日常与心跳之间，我们慢慢记录，轻轻讲述，让每一段平凡都有被听见的温度。这里就是首尔，
3: 首尔，我来了。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天涯放映厅。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一点三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잃은 아이들을 위해고아원이라는고아원도세워주었습니다그러나지금에티오피아는위기에처해있습니다끊이지않는내전과기후재난으로대부분의의료시설은파괴되었고의약품도부족해간단히치료할수있는질병으로사망에이르는상황입니다바로지금이우리가에티오피아의진빚을갚을때입니다지금전화해주세요후원문의080-982-0119국제구조위원회
4: 各大华语音乐重镇流行互通最新最热最经典好歌华人歌曲周末派一起欢聚周末的音乐派对让我们一起打开华语流行的过去和未来
5: 嘿，海内存知己，天涯若比邻，华人歌曲周末派，我是你的 DJ 麒麟，欢迎准时光临。下面这首歌是2022年《天赐的声音》第三季当中信和康姆士乐团合作翻唱刘爽的《玫瑰窃贼》。那么这首歌里信褪去了标志性的高音呐喊，哦，我乍一听还真的有点不习惯呢。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이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2: Happy Saturday morning, Goobers. I am your host, Summer PD, and welcome to Saturday's edition of your favorite morning radio show, Morning Groove. We are here every Monday to Saturday, starting at 7 a.m. and running until 9 a.m. You can catch us by tuning into 101.3 in Seoul and the surrounding areas. We also have an Instagram account, so if you want to follow us, just find us there. It is morninggroove.tbs. Now, on Saturdays, we are going to replay some of the segments that you really enjoyed listening to throughout the whole entire week. You can still send in your messages and song requests.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모아두었다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그리고 오픈 채팅방도 있으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We're gonna now get it started with Morning Groove Highlights.

0: your seat. 앉으세요. Meal time. 밥 먹을 시간. Here. 이건 어떠니? 저건 어떠니? Beef, chicken. Beef or chicken. Two menu only. 고민하지 마, girl. Oh, you want beef? Sorry, we don't have one. Just eat chicken. It's not free. 저가 항공. 아, 이거 어떠니? 저거 어떠니? 면세품. 고민하지 마, girl. Now fasten your seatbelt.
1: 이거만 하면은 제가 힘들지. It's not like I'm learning the lyrics. Thank you so much. Have a safe flight back to the States. 여러분들 이제 승무원, 무서운 승무원 분께서 여러분들 fasten seatbelt 하라고 경고를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무섭죠? So you gotta fasten your seatbelt when it comes to parking, when you're driving around your alley, neighborhood, wherever. 내가 달리든 달리지 않든, 내가 택시에 뒷자리를 타지 않았든 안전벨트는 필수고요. 안 그러면 혼날 것 같죠? Alright. Happy Life님께서 Today's guest flight attendant. That's right. 여러분 근데 가사 들으셨어요? 오늘 진짜 뭔가 쉽게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So I really, really hope at least one more groover could catch the lyrics from this flight attendant. 이 너무 무서워서 조금 당황하실 수는 있는데요. 가사를 꼭 들으셨으면 합니다. 뭔가 우리나라 승무원분은 아니셨겠죠? 예. 네, 식사하시겠습니까? 오늘 치킨이랑 소고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안전벨트 매주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원래 해주시는 게 국룰인데 말이죠. 어, 우리나라 진짜 승무원분들 너무 친절해요. Alright, morning groovers. If you could take a guess to the lyrics, 어떤 노래였는지 혹시 눈치를 채셨다면 여러분들 정답을 퀴즈 타임이니까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know, send in your answers to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s well. Leave your comments there. It's free. Okay, morning givers, we're going to now take a song break. This is Gwen Stefani. Holla back, girl.

I see some answers being sent in from our morning viewers. Finally. 드디어 만족, 만족, 대만족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정답을 보내주신다니. I'm so happy. So let me go through all of them.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 2, 8, 3. 심지어 new morning viewer. Welcome to the show. 정답은 이효리의 유고걸. 오늘 처음 듣는데 너무 재밌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아침마다 주파수 고정입니다. 100점, 100점입니다. 맞아요. 놀라지 마시고 이렇게 또 용기 내서 고정으로 이렇게 결정을 확 해버리시는 우리 1283 모닝그룹어. Welcome to the program. You are now number 2500 모닝그룹어. 우리 모닝그룹어가 되신 거를 환영합니다. 또 마침 신고식을 완벽하게 하셨어요. 정답까지 이렇게 딱 보내주셔가지고. 6666 모닝그룹어. 와, 뒷번호가 되게 신기하네요. 이효리의 유고걸. 학생 때 정말 많이 들었어요. 친구 만나러 가기 전에 옷을 고를 때 정말 많이 들으면서 흔들었는데. 추억이네요. 지금은 출근할 때 뭐 입을지 고민고민하는 하루네요. So I used to listen to this song a lot. And whenever I went to buy some clothes with my friends, I would just shake it, shake it, shake it. 진짜 그러셨어요? 이게 보통 흥이 아니신데? 저도 한흥 하는데 이거 막 진짜 옷 갈아입으면서 이거 났다니? 저거 났다니? 막 이러신 거 아니에요. 진짜 유쾌하신 모닝그룹어시다. 추억의 노래 You Go Girl이었고요. 우리 뮤지컬 러버 5558 모닝그룹어도 굿모닝. 아니 효리 언니의 유고걸이 이런 느낌이라고요? 아 진짜 너무 잘하신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for complimenting. I don't know if you have actually encountered this kind of flight attendant when you were traveling abroad, because I did personally, and they really differed from the flight attendants from Korea. 한국 이제 승무원분들이랑은 좀 차별점이 굉장히 명확하더라고요. 약간 유러피안 항공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보다는 승객의 안전 뭐 이런 걸 조금 최우선 하신 것 같아요. So they would put the passenger's priority as like the most important top priority. 근데 우리는 또 그거 플러스 서비스도 엄청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But you know, like the airlines from Korea, it's all about that big service. 그래서 굉장히 또 만나면은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티켓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러면서 막 안내해 주시고 하는데 거기는 tickets, check there, 막 이러면서 이렇게 저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I actually remember this one experience. I was like really thirsty after having a short nap, so I wanted to have some juice. So I was like, excuse me, can I please have some juice? And they were like, it's over the back, over there. 저보고 직접 가서 이제 주스를 이제 먹으라고. 저 화장실 옆에 스낵이랑 주스 있다고. 그래서 가서 마음껏 먹었어요. Oh, that's nice. 이러면서 이제 혼자 가서 셀프로 뭐 이렇게 과자 같은 거 좀 챙겨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게 좀 달랐다. 우리 얼짱님께서는 저 진짜 유럽 저가항공에서 저런 승무원 만나봤어요. 근데 그래야 승객들이 말을 듣나 봐요. 정답 유고걸. 그렇죠. 맞다니까요. 진짜로. 저는 심지어 Everybody sit down 이거를 진짜 경험해봤었어요. And it was even in Spanish, so it was like more intimidating. Ladies and gentlemen, sit down. 이게 스페인어로 Damas y caballeros, siéntate 이거거든요. 근데 Damas y caballeros, siéntese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뭔가 권위적으로 느껴져가지고 엉덩이가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Black Jew Morning Groover. 중간중간에 크리스티나가 나오는 듯한데요. 상순씨 부인 앞으로 해도 이효리, 뒤로 해도 리효리, You Go Girl! 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아닌데요. Christina wasn't even there. She was nowhere close to Morning Groove today. I guess that you're expecting Christina soon. 또 조만간 크리스티나 만나시고 싶으시구나. 우리 모닝그룹어들 자꾸 크리스티나 요청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자꾸 먼산 바라보면서 흐린 눈하고 있어요. 메롱. 여러분들 할 캐릭터들이 많아가지고 좀 줄 서 있기 때문에 There are a lot of volunteers for this particular segment, so Christina will get her chance when it comes to her opportunity.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 밖에서도 이효리 you go girl so easy 라고 하셨어요.
만족, 만족, 대만족입니다. I'm like 100% satisfied, morning viewers. Thank you so much for your participation.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정답은요, 이효리 씨의 유고 girl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또 이효리 언니의 유고 girl 가사를 우리 플라이트 어텐던트께서 열심히 그 추임새까지 하면서 다라다라다라 that girl.

0: girl 막 이러면서 읽어주셨습니다. So this segment will continue the next week also and the week after. 계속해서 매주 이렇게 부캐가 노래 가사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또 어떤 부캐가 나올지 어떤 부캐가 가사를 읽어줄지 You go girl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d also feel free to request a character and maybe Summer can try her best to pull it off. 또 여러분들 썸머 이거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또 요청 넌지시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이거 좀 해볼 만하겠다 싶은 게 있으면은 또 부캐 장착하고 열심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So do that, Morning Groovers. So that was Lyrics Gone Wrong segment, Morning Groovers. Later in the program, after reading some news and weather update, we will get to more of your messages about those unfinished tasks. 계속해서 이따가 이제 여러분들 미해결 과제 사연 더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이라도 시간 있으니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떠오르는 나의 미해결 과제 어떤 것들이 있나요? What is one thing that you have been meaning to do but still haven't got around to? It could be those little things that I mentioned. 소소한 것도 좋으니까 언제든지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nd since you guys took a lot of effort to guess the song title, we're gonna now finally have a listen to the one and only 이효리 featuring the song You Go Girl.
1: Hey girl, hey girl, hey girl, hey girl.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요기 같다, 저기 같다, 원곡과 리메이크의 경계를 넘나드는 코너 리메이크 리와인드 시간입니다. 우선 노래 한 곡을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는 그 노래를 잘 들어보시고 원곡자가 누군지 맞춰보시고 제목도 같이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노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정보, TMI, 그 노래에 대한 추억 뭐 이런 것들 소소하게 보내주시면 우리가 재미있게 또 음악 얘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o we're gonna play a song for you and you need to guess who the original musician is or even the song title. And then feel free to send in anything you know about that musician, about the song.

song, your personal stories behind that music, fun facts, and so on. And we're gonna all have that fun conversation about music. 좋습니다. 문자 번호 #1013으로 보낼 준비 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If you like free options, you can always leave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오늘은 좀 난이도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께서 너무 쉽게 쉽게 맞추시는 거 아닌가라는 또 제 그 걱정에 난이도를 살짝 올려봤습니다. 나 음악 좀 알아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딱 기회예요. 자랑해 주실 수 있습니다. So if you think you're a music expert, this is the chance for you to brag, actually, because it's gonna be a high-level quiz, everybody. So listen up. From now on, we're gonna listen to a song by 윤미래, 삶의 향기. 오, 이 노래가 뭐지? 싶고, 이 노래 원곡이 있어? 싶을 순 있는데, this is actually sampled version of a song, and it sampled a really popular song. 굉장히 유명한 곡을 샘플링한 곡이 바로 이 윤미래의 삶의 향기라는 곡이거든요. 이 노래 들어보시면, 아, 나 이 리듬 아는데?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분명 이러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 제목을, 오리지널 곡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So, let me give you guys a hint. 힌트 드릴게요. 영어 힌트, 한국어 힌트 둘 다 나갑니다. 한국어 힌트부터 드릴게요. 자, 이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는데 이 노래 제목의 정답은 거짓말 탐지기가 가장 가장 좋아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 과연 뭘까요? So, the answer, you have to guess the song title. So, the answer is what every lie detector hopes to hear. 과연 뭘까요? 방금 정말 정답을 말씀을 드릴 뻔했어. 입에서 튀어나올 뻔해가지고 위험하니까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I almost said the answer, so it's kind of dangerous. So we're gonna have a listen to a song. Don't forget, guess the original song title. 원곡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Here is 윤미래 with 삶의 향기.

짜뜻하게 불어오는 쌀매향이 어쩌면 랩을 이렇게 맛있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정말 레전드죠? 능가할 수가 정말 없을 것 같아요. Oh my god, like, Yoon Min is like the best rapper, R&B singer, indeed. She sings, she raps, she does everything.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딕션이 진짜 귀에 딱딱딱 꽂히는 그런 느낌으로 랩을 이렇게 맛깔나게 하실까? 새삼 또 이렇게 놀라네요. Amazing, amazing, Yoon Min의 선생님. We listened to 삶의 향기. And you had a mission, Vancouver, to guess the original song title or the musician. And I gave you a hint. A lie detector loves the answer. 여러분들, 이제 원곡 가수랑 제목을 맞춰주셔야 되는데, 제가 힌트까지 들었죠. 거짓말 탐지기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라고. 그럼 뭐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정답, 어떤 것들이 왔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Let's see your guesses. 뭐 그렇게 많진 않은데, 그래도 몇개 있습니다. 자, 볼게요. Kim's fan morning griever. How deep is your love? 따따따따라. I know your eyes in the morning star. 땡이죠. 연결이 되긴 하지만 틀렸습니다. Moment 대추가 참 좋은 노래죠. And the moment that you wonderful. 죄송합니다. Let's move on to another song because I don't want to confuse you.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다음 노래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Dragon Duck Morning Groover tried. Wet, wet, wet의 Love is all around. 오. 따라따따라 I feel it in my fingers. I feel it in my toes. 따라따따 야, 이게 또 멜로디가 연결이 되네. 대체적으로 좀 비슷한 멜로디를 보내시는 것 같기는 해요. Nice try, everyone. 우리 얼짱님께서는 어디 영화나 광고에 많이 나오는 곡인데 한국어 버전으로 들으니까 새롭고 신기해요라고 해주셨고, so it's quite new listening to this song, a popular song that seemed to appear in movies or commercials, but listening it in Korean, it's quite new. 그러니까요.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따다다따라 나라 이건데 이 노래 제목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6497. 아, 들으니 바로 알겠는데? 가수는 모르겠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Like, I know which song it is instantly once I hear it, but I don't know the actual musician for this. 그러게요. 일단, 서비님, 그리고 펭귄킬러님, true. 그리고 펭귄킬러님, true. 진실. 이렇게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So that was the song title, everyone. 정답은 true였어요. True was the song title for this song, the original song. We listened to the sample version. 여기 이 와중에 민준리나맘님께서 매일 그대와 이 노래인 줄 알았어요. 따다다따라 매일 그대와 뭔가 소프트 멜로디가 다 나오고 있네요, 여러분들. Keep trying, keep trying. 어쨌든 정답은 true입니다. And this song is by Spandau Ballet라는 유명한 또 가수의 노래입니다. I guess this is like a one-hit wonder. But yes, this song, Spandau Ballet True, was originally released back in 1983. And this song True became Spandau Ballet's signature song. And one of the defining soft pop ballads of the decade. 80년대에 나온 곡입니다. Written by guitarist Gary Camp. And the song reached number one in the UK and later became one of the most sampled tracks in pop and hip hop history, thanks to its, you know, instantly recognizable melody. 개인적으로 이 삶의 향기도 있지만 샘플한 버전이 꽤나 많거든요. 저는 그 PM Dawn의 Set Adrift on a Memory Lane 이라는 곡도 되게 좋아해요. So this is like another sampled song of this song True. It's also an R&B hip hop. 이 바이브가 R&B 팝이랑 꽤나 어울린다고 판단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정말 좋은 곡들이 많이 덕분에 탄생을 했습니다. 샘플의 세계 정말 재밌죠? So, yeah, this song was released on Yoon Mi-rae's debut album, 삶의 향기, the song, on her solo album, As Time Goes By, back in 2001. 삶의 향기 incorporates the warm melody of Spandau Ballet's True into a, you know, K-R&B and hip-hop setting, you know, blending those soft-full vocals, rap verses, and themes of hope and perseverance. And the song showcased Yoon Mi-rae's unique ability to bridge Korean and American music
musical influences. So I believe that Yumira did an amazing job at this, blending the K-R&B with this song, with this really, really renowned and popular song. 그래서 어떻게 이런 샘플을 했지? 하고 좀 놀라게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버전 더 즐겨 들으시나요? 굉장히 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에는 버전이 비슷하면서도 되게 다르죠? It's quite similar but very, very different and distinctive at the same time. So which one did you enjoy listening to? Because we are going to let you guys listen to the original version too. 여러분들에게 원곡도 들려 드릴 거니까 두 곡 다 연달아서 감상을 해보시고 아, 이 버전이 좋네, 저 버전이 좋네 이렇게 또 자유롭게 의견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o that was our in-depth music segment. 교양이 있는 음악 코너 리메이크 리와인드 시간이었습니다. 좀 어려운 것 같긴 하네요. 자,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난이도를 조절해서 조금 쉬운 거 한번 들고 와 볼게요. 여러분들 그때도 여러분들의 그런 음악적인 소양, 마음껏 뽐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orning Groovers, I'll be back to you guys. Meanwhile, we're gonna continue talking about those happiness in our daily life. 내가 살면서 아 이게 행복이지 느꼈던 순간 계속 사연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문자 번호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Now let's have a listen to the one and only original track, Spandau Ballet True.

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4: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줬습니다.

0: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All right, Morning Groovers, welcome 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You are now here with me, Summer PD. Thank you so much for staying tuned. As mentioned before, on Saturdays, we are replaying some of the segments that you enjoyed listening to through the week. We're going to continue with Saturday's edition of Morning Groove. But if you want to talk to me, if you want to leave any song requests, do that by leaving your comments to sharp1013. It is 51 per message and 101 for longer messages.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저희가 잘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let's continue with Morning Groove Highlights.

0: 1, 2, 3, 4, let's go. 1, 2, 3, 4.
1: Oh my gosh, I just realized that I forgot my earphones today. 저 이어폰을 지금 착용을 안 하고 있잖아. 괜찮아요, 여러분들. 전 절대 음감이니까요.
0: It is time for Morning Group 노래방. The time that I have been waiting for the whole entire week.
1: 한 주 동안 제가 조금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한 소중한 Morning Group 노래방 시간입니다. Everyone celebrate party time all started. 파티 시작입니다, Morning Group들. 슈퍼스타 모닝그룹버들, 지금 이 시간 어디를 가시던, 학교를 가시던, 일을 하시던, wherever you guys are at, if you are tuning into Morning Group, you are the winner. 여러분들이 winner라고 생각하시고, you are superstar, alright? 여러분들, 이제 미련, 걱정 다 떨쳐버리고요. 크게 외쳐보시라고요. You're superstar. 주얼리 언니들 요즘 잘 나가죠. I'm watching the YouTube channel of 허인영, and they have this like whole performance together. After so many years, they have reunited and they have performed so many songs in medley, and it was just so touching to watch. 왜냐면 저는 학창시절부터 주얼리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Speaking of Drolly, I actually met one of the members in person. 저 그 이지현 씨 실제로 만난 적이 있거든요. 같이 그 저출생 캠페인 할 때 녹음을 해주러 와주셨는데 she was like so beautiful. I was like in shock. 제가 너무 인형같이 생기셔가지고 막 되게 수줍게 아,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막 인사하면서 들어오시는데 진짜 천사인 줄 알았어요. So yeah, it was an honor for me to record that part with her. 그래서 뭐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지연 언니, hello. If you're tuning in, let me know. 진짜 듣고 계시면 웃기긴 하겠다. 저 이지연입니다 이러면서 문자 오고 뭐 그랬으면 좋겠는데. But anyways, Morning Universe, you are superstar. And if you're a superstar, you will be super smart to guess the answer for my TMI quiz. 여러분들이 슈퍼스타, 슈퍼스마트 하다면 제 TMI 퀴즈 맞추셔야죠, 여러분들. 몰라도 돼요. 하지만 이상하게 알고 싶을걸요. 오늘도 썸머의 TMI 퀴즈 나갑니다. 오늘의 퀴즈는 이겁니다. 썸머가 가끔 땡겨서 먹는데요. 막상 먹으면 물려서 얼마 못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 음식이 뭘까요?
2: What is a food that Summer occasionally craves, but when she actually eats it, she quickly gets tired of it and can't eat much?
1: 어떤 음식일지? Take a good guess, Morning Groovers. You're a good guesser, super smart, super star. 문자 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0: And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if you're watching m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1: 잠깐 이어폰 좀 챙기고 올게요. I'll be back.

with my lovely pink earphone. You can watch me. 저 핑크핑크 이어폰 가지고 왔어요. 이제야 조금 음악이 좀 잘 들리네. 아무리 가수여도 이어폰 끼고 노래 부르는 거예요. 절대 음감이어도 라이브 공연이 쉬운 줄 아세요? Do you think it's easy to sing live on a radio? 어떤 가수가 그랬는데 뭐 콘서트장에서 공연을 하는 거 뭐 이런 것보다 라디오 라이브가 진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So they consider going live on a radio is more, way more difficult than going live at a concert. 가수마다 다르겠지만 그 정도로 힘들다. And I feel so much better relaxed wearing these pink earphones. 우리 FFK SPT Morning Groover 닉네임 조금만 더 쉬운 걸로 부탁드릴게요. Ooh, it was almost like a tongue twister. 아침마다 차에서 들었는데 실물 영접은 처음이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t's first time for you to see my face on a viewable radio. 보이는 데요 처음 보셨구나. 맞아요. 뭐 기대하신 거에 비해서 실망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지극하게 평범하게 생겼거든요. But thank you for trying to watch me live on a radio. 우리 Sunset Morning Groove 절대음감 썸머 누나의 코너코너 파리 시작됐다. 유후 이미 즐거워 라고 하셨습니다. Keep it going. If you love me,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한다면, 모닝그룹을 사랑한다면 손가락을 좀 바쁘게 움직여주세요. Get your fingers busy. If you love me, alright? NS 윤지 박지범 씨, If you love me 듣고 있습니다. What a 추억의 노래. Oh my, 나 지금 교포 영화 한 거예요? Do you know this 추억의 노래 by NS 윤지? 나 이 노래 완전 좋아했잖아. 요즘 교포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If you love me, 더 세게 나눠줘요. 세게 안아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라고요. Alright, about the TMI quiz. 여러분들, 썸머가 가끔 땡겨서 먹는데 막상 먹으면 물려서 얼마 먹지 못하는 것. A food that Summer occasionally craves, but when she actually eats it, she gets tired of it.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민주 리나맘. 크크. 리나가 독사과래요. Some poisoned apple? Am I like a Snow White? 저 왕자님을 기다리는 백설 공주인가요? 독사가 먹고 왜 이렇게 어지럽지? 읍스, 쓰러져야겠어. 이런 거 제 감성인가요? 독사가 가끔 땡기진 않습니다. Young H Morning River. 물복숭아 아닐까요? 우리들의 슈퍼스타는 썸머피디님. Ooh, I love that message. 슈퍼스타라니요. 과찬이에요, 과찬. No, it's not peaches. 물복숭아 땡 아닙니다. 가끔이 아니라 자주 땡겨요. 상큼한 거 먹고 싶을 때마다. You know, if you're craving for something really refreshing during summertime, that would have to be peaches, and I don't think I ever get sick of it. 펭귄킬러님. 빵? 목막혀서 라고 해주셨는데 yeah, I might get tired of eating bread, but the thing is that I constantly crave for it. 빵은 뭐 먹다 보면 물리겠죠. 하지만 주기적으로 땡겨요. 가끔 땡기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맞춰주세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가끔 땡겨서 먹는데 막상 먹으면 물려서 못 먹는 썸머가 그런 음식 어떤 것들이 있는지. Okay, everybody get to the floor. Yeah, it's party time. 여러분들은 지금 홍대에 오셨습니다. It's time for some 홍대 time. Let's go.

우리 선세모닝 그룹께서는 두쩡 크 너무 달아서라고 해주셨고, 해피라이프님께서는 곱창이라고 해주셨는데, 일단 두쩡 크 땡이고요. 두쩡 크 주기적으로 땡겨요. 곱창도 I crave for 곱창 continuously. Like I wanna eat that like once a week actually. 근데 you know I have some problem with my jaw. 제가 턱이 약해가지고

제가 주기적으로 이 배달 음식이 땡겨요. 근데 한번 먹으면 제가 땡긴 거에 비해서 얼마 못 먹어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어떤 걸까요? A little bit of TMI quiz of summer. Summer TMI quiz. 한번 재밌죠? 맞춰보세요. 문자번호 샵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됩니다. And also if you're watching me on TBS EFM Morning Groove YouTube live stream, woo, that was long. 무료로 또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To give you another hint, I think me and 박우리 팀장님 share this in common. 저랑 박우리 팀장님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Because I do remember her telling me that, you know, she can't eat too much of the food. 그러니까 즐겨 드시는데 음식 웬만하면 즐겨 드시는데 얼마 못 먹는다고 제가 들었어요. 맞잖아요. 그쵸 그쵸. 아 기억이 안 나세요. 지금 물음표가 가득해서 제가 당황했거든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 정답을 모르시니까 지금 궁금하신가 보다. 우리 5558 뮤지컬 러버님께서 굿모닝. 오늘도 TMI 도전하러 왔어요. 곰탕? 가끔 땡기는데 진한 육수 맛에 질려서 얼마 못 드시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곰탕, 도가니탕 완전 사랑합니다. 라고. Okay, first of all, morning givers, this is not the time for you to send me your favorite food. 모닝 글로벌도 여러분들이 드시고 싶은 거 보내는 시간은 아니지만 우선 곰탕 땡깁니다. 참고로 곰탕은 김치 맛있는 집에서 드시고요. Because kimchi really adds extra flavor to it. 어, 곰탕 땡겨. 곰탕 땡입니다. Wonder Hub says, 떡볶이라고 해주셨어요. 어, 떡볶이. 떡볶이는 그렇게 자주 안 땡겨요. 그리고 먹으면 또 근데 너무 많이 먹어요. So it's like way too opposite from my intention. 그래서 떡볶이 땡깁니다. Okay, okay. She's here. She's here. Gaga on me. Lady Gaga. 시간입니다. Abracadabra. Oh, no, no. 어, 이 노래 너무 좋아요. It's like a magical mantra for me. Whenever something really special happens, just go like Abracadabra.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져요. It makes it feel good. So sing it, everyone. All you need to know in this lyric is Abracadabra. 아, 저, 아, 이런 분 이렇게 넘겨주시고요. 가사 모르는 부분은 The highlight part is Abracadabra. Abracadabra 하면 brown eyed girls 쓸 수도 있는데 이제는 Lady Gaga가 좀 대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Alright. 어, 영미치님께서 정답은 유산슬. 너무 뜬금없어서 땡이에요. 지금 누군가가 정답을 보내주셨어요. Somebody actually sent in the answer, but after I come back with this Abracadabra. Abracadabra! Oh, no, no! 자, 우키키키 모닝그룹께서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정답은 치킨 아닐까요? 불금 되세요. 딩, 동, 댄! 후! 간다, 브라, 나, 나, 아, 브라! 아, 브라, 간다, 브라, 나, 브라, 아, 후! 치킨이에요. 박리진님 공감하시죠? 치킨 몇 점 못 드시잖아요. 다른 거 드시는 걸 위해서, 그쵸? 치킨 한 세 조각 드시고 질리신다고 하셨는데 그때 딱 생각이 났어요. So it's chicken. I do crave for chicken. I think like two times a year? 한 1년에 한 두 번 정도 땡겨요, 치킨이. 그래서 오케이, 나 오늘 막 나갈 거야. 이러면서 치킨을 비장하게 주문해요. 반반 이렇게 해가지고. So I would order ambitiously, you know. I have this like huge ambition to finish the whole chicken to myself. But then I end up eating only like three pieces.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질리지? 그리고 치킨도 요즘에는 굉장히 맛이 다양하잖아요. Like in Korea, we have so many different kind of flavors of chicken. 뭐 간장, 무슨 뭐 치즈, 뭐가 많은데 저는 그런 게 좀 질려가지고 기본으로 주로 시키거든요. 뭐 후라이드 아니면은 뭐 약간의 양념 반반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킨이 질려요. I don't know why. Maybe I could eat a little bit more if I'm eating chicken with someone else. 뭔가 같이 먹으면 조금 그래도 조금 더 먹을 수 있는데 와 혼자 먹으려니까 이게 냉장고로 가는 게 더 많더라고요. So that was a little bit of TMI for me. 알아요. 우리 영 H님께서 우리는 치킨의 민족 아닙니까? 라고 해주셨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펭귄킬러님께서도 맞아요. 공감하기 어려워라고 해주셨는데 아 진짜요? 저만 이런 거예요? So am I the only one who gets a little tired of having chicken after only a few pieces?
그렇구나.

햇빛라이프님께서 맥주나 드시면 괜찮은데요? 라고 해주셨는데 so they're offering me to have chicken with 맥주, which is beer. 근데 that doesn't work for me either because it makes me feel full so quickly. 맥주 먹으면 그 배가 또 빨리 차가지고 아, 더 물려요. 그래서 차라리 콜사랑 먹으면 조금 더 마시, 더 먹을 수 있는 이런 게 제 TMI였습니다. 공감 아무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진짜요? 저는 또 TMI로 껍질이 얇은 치킨을 좋아해요. 옛날 통닭 있죠. You know, like old Korean K-fried chicken. Those are my favorite, but I can't really use the word favorite because I can't have more than like 3 pieces. Jason Derulo, get ugly. 맞아요.

0: 그렇게 좀 더럽게 먹고 싶을 때가 있지 않나요? Don't you guys have that urge to, you know, just dip into your food whenever you're stressed out? 뭔가 보상받고 싶거나 좀 힘들 때 뭔가 약간 이렇게 막 포식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치킨이 좀 땡기시나요?
1: For the ladies that all of you guys enjoyed some chicken and beer recently while watching that soccer match during daytime.
0: 낮에 축구 보시면서 뭐 치킨 드신 분 계신가요? 결과는 좀 아쉽게 됐어요. 하지만 아직 32장 어떤 희망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대진으로 좀 기대를 해보면서 버텨봅니다.
1: Root for the Pickup Warriors still because it's not the end.
0: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에요. 다음번엔 더 잘할 수 있어요. 파이팅이에요. 제가 응원해요. 모닝그룹 유니버스도 응원해요. 아쉽지만 여러분 다음 경기가 있겠죠. 있잖아요. 그쵸? So it's gonna be fine, Morning Universe. Let's not worry. 우리 오늘 걱정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쵸? Do not worry because everything is going to turn out just fine, Morning Universe.
1: So that was me. That was the TMI for me, Morning Groovers.
0: 계속해서 이제 사연 읽어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별일 아니었는데 혼자 엄청 걱정했던 거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1: So let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 worried about way more than you actually needed to.
0: 걱정이 병을 키우고 걱정이 일을 키웁니다. 여러분들 걱정 노노노노노 해주시고요. 문자 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시간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1: And regarding that TMI quiz,
0: 6666 모닝그룹께서 치킨은 언제 어디서나 먹을 수 있어서 색다른 걸 먹고 싶은 마음에 질리는 거 아닐까요?
1: Maybe you get tired of chicken because you can eat it anywhere, anytime you want, and maybe you are craving for something new.
0: Well, that is a nice long reason to add on, but no, that's not the answer.
1: Yeah, I actually try different kind of chicken. I tried fried, grilled chicken.
0: 아, 근데 치킨은 좀 그래요. 예. 무랑 먹고 오이라도, 뭐 소스를 뿌리고 오이라도, 제가 맥시멈으로 치킨 조각을 먹을 수 있는 게 다섯 조각? 보통 한 세 조각에서 네 조각?
1: I can only have like 3 to 4 pieces. Can you guys believe that?
0: 해산물에 있으면 쌓아놓고 먹는데 회 같은 거, 새꼬지랑 이런 거. 근데 치킨은 좀 힘들어요. 근데 또 땡겨. 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못 먹는데 왜 땡기는 걸까요? Oh my gosh! 아브라카다브라의 승부를 걸 언니들이 도착했습니다.
1: Here's another Abracadabra competition by Brown Eyed Girls.
0: 좋아요, 여러분. K Abracadabra 들으시면서 stay tuned, everyone, because 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여러분들 저 다시 돌아올 거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요. Stay there.

0: 올해 12살 상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이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0: time.
1: That's right, everyone. It is time for Time Capsule Chronicles, and here we are going to talk all about good throwback memories with you, Morning Groovers. MZ세대와 X세대의 감성 그 어딘가에 머물고 있는 썸머 PD가 추억에 푹 빠지고 싶어서 만든 코너입니다. So here on Time Capsule Chronicles, we're going to dive into the treasure trove of memories based on different themes each week. 오늘의 Time Capsule 주제 공개 바로 할게요. Today's theme for Time Capsule Chronicles is Handwritten Letters. 오늘 Time Capsule의 주제는 손편지에 대한 추억입니다. I mean, people still write letters these days, but I want to talk about the letters that you used to write and receive back in time. 또 예전에는 손편지를 더더더 적극적으로 썼었잖아요. 요즘에는 뭐 거의 안 쓰지 않나요? 뭐 특별하게 뭐 기념일 이런 거 아니면? 그래서 내가 학창시절이나 예전에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연인 사이에서 꾸역꾸역 열심히 눌러 담아 쓴 손편지에 대한

추억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So people still write handwritten letters these days, but there was just something very special about handwritten letters back in time. 예전에 손편지는 또 뭔가 더 특별했던 것 같거든요. 정말 엄청 큰 편지지에 빼곡빼곡 채워 넣은 그런 정성스러운 편지부터 학창시절의 롤링페이퍼 같은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학창시절에 교실에서 몰래 주고받던 그런 쪽지 같은 것도 편지의 일부가 될 수 있을 텐데요. Do you guys remember rolling papers in classes? When you were a student, were there any letters that you received that you found memorable up until now? 그리고 예전에 받으신 편지들 다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우리 모닝그룹어들 학창시절에는 어떤 편지 주고받아 보셨나요? 편지를 주고 건네던 순간 어떤 기억들이 떠오르시는지 궁금합니다. You can also talk about the design of letters and what you wrote about. 저도 편지 진짜 많이 받았는데 진짜 별의별 편지가 다 있었어요. 뭔가 이렇게 줄줄이 편지를 쓰는데 다 다른 색깔의 펜으로 눌러 담은 정성스러운 편지부터 해서 저 그런 것도 받아봤어요. 우정장? 이런 거? 공책 전체를 다 편지로 쓰는 거죠. 한 장 한 장 꾸며가지고. 와, 진짜 참 정성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Anyways, 지금부터 손편지를 주고받던 추억 관련 사연을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챙겨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participate by leaving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stream. Here is the Marvelettes. Please, Mr. Postman.

0: This is our Friday segment, Time Capsule Chronicles, where we get to talk about good old throwback memories. And today's topic is handwritten letters back in the days. 오늘은 손편지에 얽힌 추억 사연으로 받고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저 예전에 편지 썼을 때 진짜 제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편지 쓸 때 그 편지지에다가 향수를 착착 이렇게 뿌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냥 제 편지 읽을 때 좋은 냄새 맡으라고. 참 정성이에요, 그죠? 우리 반장님께서 손편지 하면 군대 추억밖에 안 떠오르네요. 그 시절에 일기처럼 매일 편지를 보내주던 여자친구가 있었죠. 잘 살고 있니?
1: So I used to have a girlfriend when I was

and military, who used to write me letters almost like every day as if she were writing her own diary. 또 군대 시절에는 편지가 정말 소중하죠. 저도 군대 간 친구들한테 편지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 받았을 때는 어머 뭐야 군대 가가지고 아 마음이 찡하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받아주니까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중에는 진짜 왜 이렇게 많이 보내 아 진짜 심심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진짜 친한 대학교 동기 오빠한테 군대 편지를 처음 받았을 때 그 스티커가 아니라 반창고가 붙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 아 들어 이거 자기가 쓰던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편지를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도 열심히 써줬던 것 같아요. You know? Because I don't know. I felt like they might be really lonely if they're in the military and they would be waiting for my, you know, fun letters. 제가 또 편지를 얼마나 재밌게 썼겠어요. 그쵸? 그래서 편지를 열심히 군대 간 친구들이랑 주고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 때는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편지를 쓸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손편지는 몇 번만 쓰고 그냥 나중에는 홈페이지에다가 남겼습니다. A message from 7641.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출근하면서 들어서 8시부터 잘 듣고 있습니다. 손편지는 군대 갔을 때 자주 썼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과 시간 끝나고 핸드폰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저희 때는 외부랑 소통하는 게 공중전화나 편지밖에 없어서 편지 쓰고 답장 기다리는 설레임으로 군대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Now all these handwritten letters really helps you survive through those hard and harsh military times, right? Because that was the only way for you to communicate with the people from outside. 맞아요. 또 군대 있을 때 편지 너무너무 소중할 것 같아요. 그쵸? 유일한 연락수단이니까.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3378 said, 2003년 입대 전에 알고 지내던 여사친들 선후배 주소를 받아서 편지를 주고 받았죠. 11명에서 12명 정도가 됐었던 것 같아요. 물론 내용은 복붙이지만요. 유일하게 답장을 못 받은 건 지금의 와이프입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는 훈련소로 보냈는데 자대 갔다고 반송되었다고 하네요. Wow, so you used to write letters with 11 to 12 people when you were in military? That's a lot, although you have copy-pasted the contents. And you never got a reply from your wife back in time. 또 주소를 잘못 보내서 그랬다고 나중에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들으셨군요. 내용을 복붙을 하는 거였구나. 아, 저는 또 이렇게 지극정성 저한테 편지를 쓴 줄 알았는데 그 내용이 복붙이었군요. 이제야 알게 되었네요. Morning Groovers, keep letting me know about your memories behind handwritten letters back in time. 계속해서 손편지에 얽힌 추억에 관한 모닝 그루버들의 추억, 사연, 문자로 받을게요.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도 챙겨드리니까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stream for free. Here is Rio Speedwagon in your letter.

So today's topic revolves around memories intertwined in a handwritten letter. 손편지에 얽힌 추억 사연으로 받고 있습니다. 4288 Morningriver said, 결혼 생활한 지 16년째예요. 남편과 5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손편지를 매년 받네요. 다른 건 몰라도 로맨티스트인 거는 인정. 행복한 아침 모두들 즐거운 하루 되셔요. I've been married for 16 years after dating my current husband for 5 years and up until now I'm still receiving handwritten letters from him. He is truly a romanticist. 진짜 로맨티스트인 거 저도 인정해 드릴게요. 아, 뭐 거창한 선물도 좋지만 이렇게 꾸역꾸역 편지지에다가 눌러가지고 쓴 글씨 그런 것들을 읽으면 진짜 감동이잖아요. 손편지 받는 거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안 받은 지 되게 오래됐습니다. 진짜 로맨티스트인 거 맞고 저희가 4288 모닝그룹업계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0117 모닝그룹업계에서 예전에는 기념일마다 꼭 남자친구한테 손편지 써달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별 내용은 없어도 감성 넘치는 꽃편지지에 삐뚤빼뚤 쓴 글씨들과 오그라드는 내용들을 보며 사랑을 느꼈답니다. So you always ask your boyfriend to write you a handwritten letter. 좀 오그라들긴 할 거예요. 도대체 무슨 내용을 그렇게 꽉꽉 채워가지고 썼는지 예전에는. 진짜 지금 읽어보면 이불킥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우리 8873 모닝그룹업계에서 안녕하세요. 캐나다 펜팔 시절 반 명함판 사진에 향수 뿌려서 편지 3장짜리 받은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해요. 아직도 그 향이 잊혀지지 않아요. 라고 하트 보내주셨네요. 그쵸? 저만 그런 거 아니죠? 향수 이렇게 착착 뿌려가지고 정성스러운 레터 썼던 거. 펜팔도 진짜 추억이네요. 그쵸? 외국인들이랑 펜팔 주고받는 것도 있었는데. 이솔로 모니언즈님께서 오늘도 굿모닝입니다. 제 학창시절엔 친구들끼리 다퉜거나 섭섭한 일이 있으면 포스트땡에다가 간단한 메모를 쓰거나 그래도 총족이 안 되면 편지, 손편지를 써서 친구 책상 안에 넣어두거나 가방 앞주머니에 넣어두곤 했었어요. 매일 보고 매일 떠드는데도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았던 걸까요? 손편지랑 간단한 사탕, 꽃 말린 것 이런 것들도 같이 넣었었죠. So whenever I used to argue with the friends back in school days, we would write a small letter in post-thing or even write a handwritten letter and we would hide the letters inside their desk, something like that, along with some little gifts. 맞아요. 학창시절에 진짜 맨날 보는 사이인데도 편지는 또 편지예요. 그쵸? 매일 나누는 대화는 그거대로 그냥 대화를 나누는 거고 또 편지로 할 말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우정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쓰지 않았을까요? 참 비밀적인 이야기도 많이 썼을 텐데 그런 것들이 또 다 추억이죠. 0199 said,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중학교 때 편지. 지금은 안 만나는 친구이지만 보고 싶다 친구야. 그때 뭘 안다고 인생을 논했네요. 저는 50대 중반입니다. So we used to write about life. I don't know if we really truly knew about what life was, but back in times that's what we used to do. Although I don't keep in contact with the friends, I still miss them. 아, 또 그때 친구들이 떠오르면서 보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 봅니다. 참, 그때 인생에 대해서 생각 은근히 많이 했다고요. 그쵸? 인생이란 무엇이길래 우린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죠? 7185 Morningriver said, 남자친구에게 2주년 기념일에 편지 써달라고 했더니 마음을 다 담을 수 없다며 백지를 줬던 어두운 추억이 떠올라요. 와.

아, 진짜, 이건 너무했다. 어, 안 삐지셨어요? 진짜, 뭐,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뭐예요, 그게? 진짜. 아, 정말. 백지라니요. 너무 서운한데요. 다음번에는 좀 편지를 잘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뭔가 농담 아니었을까요? 백지 딱 보여준 다음에 사실 편지를 준비했지? 이러고. 전 뭔가 그런 것까지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아, 이거는 큰 그림이다. 진짜 편지를 주기 위해서 나를 약간 실망시킨 거다. 뭐 그런 거 없었나요? 아, 그럼 더 실망인데. 7522 Morning Giver said. 80년대생 여성분들이라면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예전에 학생들이 읽는 잡지가 있었고, 그 잡지에 귀엽고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넘치는 편지지가 실려 있었어요. 그 잡지를 잘라서 편지를 참 많이도 썼답니다. Although I'm not born in the 80s, I do remember. 저는 90년대생이지만 이거 다 기억나요. 왜냐면 제가 보던 학창시절 잡지에도 이런 편지지가 있었거든요. I think the magazine that I used to look into was called Wawa Thing, Wawa Girl,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Yeah, there were handwritten letter, where you can just cut them off and write letters in it. 저도 분명히 그런 거 있어서 잘라서 편지 쓰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6814 머닝그룹업께서 행운의 편지 쓰느라 밤에 손이 얼얼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손편지 피싱이나 스팸이 아니었을지라고 해주셨네요. So a letter for good luck, 행운의 편지 이런 건또 따로 있었던 건가요? 행운의 이야기를 이제 6814 머닝그룹업께서 직접 적어서 쓰신 건가요? 이건 잘 모르겠네요. 저 예전에 그거는 기억나요. 알약 편지지. 그 알약 안에다가 뭔가 명언이나 한마디 한줄 정도 적어가지고 그걸 구이구이 접어서 알약을 다시 만들어서 통 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줬던 그런 기억들이 또 있네요. 참 별게 다 있었죠? There used to be a lot of different ways for you to write letters. But anyways, thank you all for sharing your memories behind those handwritten letters, Morning Groovers. Let's now take a song break. This is Bay City Rollers, Rock and Roll Love Letter.

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Good morning and good evening and welcome to 101.2, 101.3, your go-to morning music sanctuary. This is your DJ, producer EQ, here to ease you into the weekend. We're usually live every Monday to Friday from 10 to 12, but today is Saturday, highlight edition day. Whether you missed a moment or just want to relive the vibes, we've handpicked the finest moments from the past week for you. 한 주 동안 1012, 1013의 최고의 순간들을 모은 하이라이트 에디션입니다. 반갑습니다. In the first hour, we'll revisit the music boutique, my personal hand-curated lineup of sounds for your musical hunger. So settle in, take a breath, and let 101.2, 101.3 be the soundtrack to your Saturday.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3: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에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4: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세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5: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4: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좋습니다. 뮤직 부티크 조금 일찍 시작한 이유는 좀 노래들이 준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So, I think in terms of choir music, you know, choir music can sometimes seem kind of very old-fashioned at first glance. 이 합창, 처음에 들어보면 뭔가 지루해 보이기도 하고 구세대적인 음악 같기도 한데 직접 그 합창 단원으로서 합창을 경험해 보거나 또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잘 알려진 그런 음악을 합창으로 접해보면 그 합창의 파워를 느낄 수 있습니다. You can really feel the power of a chorus once you really experience it as a member of the choir or by listening to a kind of a, you know, fabulous choir concert. 왜냐하면 이 합창이라는 게 한 사람의 개인기로 완성되는 음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한 소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이 팀워크와 이 마음의 합쳐짐이 있어야지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음악이기 때문이죠. You know, choir is not built on one person's talent alone, obviously, right? And its beauty, I think, comes from many voices breathing together, you know, listening to one another and working toward a single unified sound. I think it's music that demands teamwork, trust, and shared sense of purpose. 그래서 정말 지휘자가 좋은 합창단을 듣는 그런 것은 굉장한 experience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합창을 통해서 감동이 배가 되는 그런 대중음악, 합창단들이 부르는 대중음악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팝송이죠. 먼저 첫 번째 곡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This is you know, Beatles song Blackbird, sung by New York Vocal Collective.

Welcome back to 112-113. I'm your PD, DJ EQ. So, music start with a little early start today because we have many songs to cover. So we are exploring the beauty of choir music. So delving into popular songs, just like the one that we heard, Blackbird, popular songs that become even more powerful through the magic of a choir. 예전에 기억하기로는 이 팝 음악에서 이 콰이어의 어떤 요소가 들어간 음악들 소개해드린 적 있었죠. I think we introduced the songs that really actively makes great use of choir within and the context of a song.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중음악의 그 영역 안에서 이 합창의 요소를 잘 사용한 곡들, 참 감동적인 곡들이 참 많았었죠. 그런 곡을 들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Today is a bit different that it's just a full-on cover, choir cover of a popular song. 두 번째 곡은 약간 의외의 커버라고 생각했습니다. David Bowie의 Space Oddity 커버 곡인데 it's a marvelous cover. As you know, Space Oddity is David Bowie's signature song. It tells a story about a fictional astronaut, Major Tom, 우주에서 길을 잃은 우주인의 어떤 스토리를 다룬 재밌는 그런 흥미로운 가사의 그런 곡인데요. This performance, choir performance was done by a choir of 500 voices. 500명의 목소리로 이루어진 아주 큰 합창단. 그 합창단 이름이 코로콘 500 voices라는 그런 choir 합창단인데 그 합창단이 부른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David Bowie original Space Oddity.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Welcome back to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m your PD, DJ EQ.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we are running an open chatting room for our listeners to come in and chat with each other.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on your KTalk app by going to Open Chatting Channel and search for 101.2, 101.3 or TBS EFM.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픈 채팅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KTalk 앱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또는 TBS EFM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Now back to our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Okay. 오늘은 이런 컨셉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뮤직 부티크를. 한 곡을 들었는데 그 곡을 들음으로써 여러 가지 서칭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어떤 생각의 흐름에 따라서 선곡을 좀 해 봤습니다. It's a track called The Ice Cream Song by Dana and Alden. 먼저 사전 지식 없이 먼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is is Dana and Alden featuring Senya Khan. The song is Ice Cream Song.

Yes, Ice Cream Song, Dana Alden featuring Senia Khan. 우연히 듣게 된 곡인데 너무 좋았는데요. 이 곡을 만든 이유가 뭘까? 뭔가 화려함, 어떤 화려한 순간이라기보다는 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소소한 행복 같은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순간이라든가. So rather than chasing very grand or glamorous moment, I think this song, I really liked it because it captures this instant moment, the beauty of life, simple pleasures. 그 아이스크림을 먹는 순간의 행복함 같은 게 담겨진 곡 같아서 너무 잘 들었고요. So I got curious who these guys are. Dana and Alden is a Brooklyn duo. They are actually brothers. 그래서 음악들을 좀 더 찾아보게 됐습니다. 되게 매력적이다. 굉장히 힙하면서도 뭔가 very easy on the ears, should I say. 그래서 그들의 곡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This is Dana and Alden, and the song is called Good Kid.

Alden duo, Dana and Alden, and searched for their songs. And I really like their style of music. I think I've said this many times on the show that, you know, I don't really get to listen to new music anymore. 왜냐하면 새로운 음악이 너무 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게 다 그거 같고 just too much electronic and too much technology involved with new music these days. 그래서 별로 안 듣게 되는데 they are very new actually, Dana and Alden. 얼마 이렇게 활동한 지 오래되지 않은 그런 밴드인데 kind of ask myself, you know, why do I listen and like this kind of music? 그러니까 뭔가 새로움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What is striking new about this kind of music? 생각해봤더니 약간 인디적인 감성과 또 어떤 이 재즈의 영향. I think the jazz element, I think, make this music very intriguing for me. 그렇다고 이제 재즈라고 굉장히 힘든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뭐 hard-bop이나 이제 bebop류의 재즈가 아닌 just a bit of jazz influence in their music make their music very interesting for me personally. 그래서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이제 곡들을 찾다가 feature 아티스트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I think they work with many different artists, singer-songwriters. And one song that caught my attention is this song called Lee's Greenhouse that features a musician named May Simmons. 얼마 전에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이름이 familiar해서 보니까 얼마 전이라기보다는 꽤 오래 전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 소개해드린 싱어송라이터이더라고요. 일본계 미국인. She is a Japanese-American singer-songwriter, May Simmons. 그래서 기타도 너무 잘 치고 이분 역시 굉장히 재즈 인플루언스가 다분한 그런 인디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는데 maybe that's what they have in common, you know what that something that was that I was attracted to both of their music, you know, Dana and Alden and May Simmons. So 두 아티스트와 이 아티스트와 또 이 Dana and Alden이 콜라보로 만든 그런 곡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Lee's Greenhouse.

데이나 앤 알든 피칭 메이 시몬스 리즈 그린하우스. 그래서 그래 메이 시몬스 이런 바이브를 제가 참 좋아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메이 시몬스의 곡 하나 솔로곡 하나 준비했는데 She's actually a pretty good guitarist as well because her music delves into jazz and bossa nova as well. So Japanese American singer-songwriter 메이 시몬스의 곡 하나 준비했는데요. Dumb Feeling입니다.

May Simmons' Dumb Feeling. I'm not sure if our cutie names remember this artist that I introduced probably about a year ago. 그래서 이제 제가 한참 이제 보사노바에 이제 빠져든 시기에 I discover her with the bossa nova background, and she's actually an amazing guitarist. 클래식 기타를 들고 이렇게 애드립을 하면서 이렇게 연주하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So as I was listening to May Simmons' song on YouTube, and you know how algorithm works, and a beautiful connection made by algorithm, 바로 이 뮤지션을 연결해 주더라고요. An artist that I'd never heard before. Her name is Irma, E-I-R-M-A. She's a Cameroonian artist, a singer-songwriter. 근데 약간 메이 시몬스와 조금 비슷한 스타일인데 기타를 정말 엄청 잘 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르마입니다. Black Sun.

0: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1: Welcome to your morning music show. 101, 2, 101, 3.
2: Hey, 101, 2, 101, 3. TBS EFM. 101, 2, 101, 2, 101, 3, 101, 3, 101, 2, 101, 3. T.
3: Drop it.
2: B. S.
3: Come on,
2: yo. EFM.
1: Hello, cuties. DJ EQ입니다. Welcome back to your Saturday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m your DJ, producer EQ, keeping you company through the weekend. Just a quick reminder, this is a pre-recorded broadcast. We will be back live and in full swing again next Monday at 10 a.m. I hope your Saturday is off to a musical start by tuning into our program.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6: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world filled with louder and faster music, it's often the smallest songs that leave the deepest footprints. Many of us think of children's songs as something we leave behind when we grow up. But these songs are never meant only for children. They were written for the child that still lives quietly within all of us.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듣는 동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의 시간입니다. 동요 위클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let's get to it. If you're tuned in for the first time, let me just give you just a rundown of how this segment works. Each week on Tuesdays, I introduce a couple of children's songs. 화요일마다 4부에 동요 두 곡을 소개하는데 단순히 이제 동요 두 곡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각 동요와 팝송이 됐건 가요가 됐건 대중음악을 매칭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동요와 함께 들으실 수 있는 음악을 매칭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So my job is to kind of match a popular song with each children's songs that I'm going to be introduced each week. 오늘 첫 번째 곡은 what I consider to be a 서정 동요. 그러니까 동요계의 이제 발라드. 어떤 서정성이 돋보이는 그런 곡인데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곡인데요. 기울어진 우산이라는 곡입니다. 기울어진 우산. 일단 뭔가 이렇게 제목부터가 상당히 많은 뭔가 생각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Tilted Umbrella. 가사를 먼저 한번 들여다볼게요. 비 오는 날이면 아빠는 언제나 커다란 우산으로 whenever it rained, my dad always holds a big umbrella. 내 작은 손 꼭 잡고 학교까지 데려다 주죠. Takes my little hand and walks me all the way to school. 빗방울이 많아질 때마다 as the raindrops fall harder, 아빠의 우산은 점점 더 내게로 기울어지고 his umbrella tilts more and more toward me. 우산 밖으로 흠뻑 젖어버린 아빠의 어깨. And outside the umbrella, dad's shoulder becomes soaking wet. 젖은 채 뒤돌아서서 웃고 계시는 아빠, 아빠. Then he turns around, still drenched from the rain, and smiles. Dad, my dear dad. 내리는 빗방울 수만큼 아빠 사랑해요. I love you as countless times as the raindrops falling from the sky. 우산이 기울어졌다는 게 그런 의미군요. 아빠라면 너무 공감이 가는 내용이겠죠. 엄마도 마찬가지고요. 들어보겠습니다. 신예원입니다. 기울어진 우산.

신예원의 기울어진 우산. 와. How pretty and how beautiful, huh? 작사 최은정, 작곡 석광희. 기울어진 우산. We understand why the umbrella was tilted. 아빠가 이제 뭐 설명이 필요한가요? 딸아이 비안 맞게 하려고 딸아이 쪽으로 이제 우산을 이제 기울여서 아빠는 비를 다 맞고 그런 상황인 거죠. So dad wanted to make sure that the daughter doesn't get wet from the rain, so he tilts the umbrella toward the daughter, so he gets wet on his shoulder, on his 근데 또 젖은 채 뒤돌아져서 웃고 계시는 아빠의 모습이라는 그런 굉장히 좀 it's a tearjerker for sure, I think. 그래서 어떤 곡으로 매칭을 시킬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So in the childhood, during childhood, you know, 아빠 is that protection. You know, 아빠 is considered somebody who you know blocks everything from this you know, vicious world and protect the daughter and son no matter what. 하지만 또 이제 사회에 나가서는 그런 사람을 또 찾을 수도 있는 거고요. 연인으로. 이 곡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가사인데요. 내리는 비를 막아줄 수는 없지만 비가 오면 항상 함께 맞아줄게. I may not be able to stop the rain from falling. But whenever it rains, I will stand beside you and get wet with you. 그러니까 아빠는 내가 비를 안 맞게 해주는 사람이었지만, 이 내용은 비가 오면 내가 막아줄 수는 없겠지만 같이 비를 맞아줄게라는 그런 내용이죠. 어떻게 굉장히 대비되는 내용이지만 공감이 갑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함께 할게. 물론 모든 걸다줄 수는 없지만. Whenever fire brings hard, whenever life brings hard times or happy moments, I'll be there with you. Of course, I can't give you everything. 작은 행복에 모든 걸다줄 수는 없지만 작은 행복에 미소 짓게 해줄게. My arrow there. So although I can't give you everything, I will help you smile at life, little joys. 무슨 일이 있어도 너의 편이 돼줄게. 언제까지나. No matter what happens, I'll always be on your side forever. 그래서 저는 비에 대한 어떤 비를 소재로 쓴 가사가 이렇게 다르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물론이라는 곡이죠. 지하의 곡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아 물론이었습니다. 쿨피스님, 이 노래 결혼 축가 아닙니까? Right. They often sing at the weddings too. Right. 스카프드른 낙타님은 노래가 몇 년도 때인가요? I think talking about the 기울어진 우산 신예원. 그 곡은 was released in 2017. I think it won an award in one of the children's song. 2017년에 발표된 그런 곡입니다. 모모님께서 talking about that song, 기울어진 우산. 드라마에서 연인들의 모습만 봤는데 우산 아래 아빠와 딸 모습을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아빠 같은 남자 만나고 싶어를 외칠 것 같아요. I'm used to seeing that kind of scene in the movies and dramas, right? You know, I guess two person, lovers are walking with an umbrella, 그죠? But it's kind of heartwarming to see that with a daughter and a dad. 쿨피스님께서는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동요네요. 아빠의 젖은 어깨를 본 딸은 저는 T80%인데 이런 동요 들으면 감동 그 잡채입니다. I'm 80% T, but it's just listening to this kind of a children's song gives me goosebumps for sure. 너무 아름다운 동요라고 생각해서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페어링으로 한번 가볼까요? The second song is titled 별길 산책. 신용빈 작곡, 김수빈 작사 곡인데 아주 좀 예쁜 그런 곡입니다. 이런 가사가 있네요. 친구야, 달빛 흐르는 별을 총총 담아 너의 꿈속에 나 전해줄게. 너의 모든 꿈들이 이루어지기를, 별처럼 빛나기를. My friend, I will gather the moonlit stars and gently send them to your dreams. May every one of your dreams come true. 하늘에 반짝이는 별빛을 따라 나무 향기 감싸는 공기를 따라 나의 발걸음, 걸음이 이끄는 대로 별길 산책을 떠나요. Following the starlight sparkling in the sky, following the air wrapped in the scent of trees, wherever my footsteps choose to lead, let's set off on a walk along the path of stars. 이쁜 가사의 그런 곡인데요.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진 양이 부른 곡인데요. 별길 산책.

별길 산책 황유진이었습니다. 역시 약간 피아노를 굉장히 알아보시네요. Because a person who recommended this song, 추천해 주신 분이 이 곡이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피아노 버전과 이제 오케스트라 버전이 있는데 피아노 버전을 추천을 드린다라는 피아노 버전은 잔잔히 꿈을 꾸며 하늘에 뜬 별들을 따라가는 느낌이라고. Yes. 독더미님께서도 노래는 반주 편곡이 압권인데요. 스카프드론 낙타님 역시 저도 피아노에 더 집중이라고 이렇게. 모모님께서도 별을 좋아하는 우리 딸 닮은 노래네요. My daughter who loves stars this song reminds me of my daughter. 그렇게 또 느끼셨다니 다행입니다. 어떤 곡을 매칭시킬까 굉장히 고민이 됐는데 의외에 제가 모르던 곡을 하나 찾았어요. 이 별길 산책 보면은 하늘에 반짝이는 별빛을 따라 나무 향기 감싸 안은 공기를 따라 나의 발걸음이 이끄는 대로 별길 산책을 떠나요. 뭔가 별빛을 따라간다라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이런 가사의 곡이 있더라고요. 눈물이 내 눈물이 별빛이 되어 기억을 따라 저기 환하게 비추면 어디선가 볼까 봐 매일 밤 별빛이 되어 흘러라는 가사의 곡인데요. 샤이니의 곡입니다. Let's listen to it. This is Shiny, 별빛 바람, Wish Upon a Star.

0: 올해 12살 상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2: Welcome back to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m your PD, DJ EQ.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we are running an open chatting room for our listeners to come in and chat with each other.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on your KTalk app by going to open chatting channel and search for 101.2, 101.3 or TBS EFM.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픈 채팅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KTalk 앱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또는 TBS EFM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Now back to our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Song lyrics are a form of art that gives life and identity to otherwise meaningless series of notes we call melodies. The beauty of art of lyrics is that just like poems, they can be interpreted in many different nuances by different listeners and under different circumstances. So the segment hopes to pick up what may have been lost and even added in translation when we read the lyrics of our favorite songs.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최애 팝송이나 가요의 가사를 분석하고 또 번역해 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지난주에는 Grandfather's Clock으로 이제 시작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오늘은 사실 I meant to do this translation last week. 지난주에 원래 계획했던 그런 곡인데 Grandfather's Clock을 하느라고 제가 하지 못했던 곡인데 Eagles의 Desperado라는 곡입니다. 근데 Desperado라는 곡이 참 멋진 멜로디도 물론 수려한 멜로디지만 이 가사 역시 참 훌륭한 가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그럼 한번 인간 팝송 번역기 돌려볼까요? This is Eagles Desperado.

Desperado, why don't you come to your senses? 무법자여, 이젠 정신 좀 차려요. You've been out riding fences for so long now. 그대는 너무 오랫동안 마음을 못 정하고 그렇게 마구 돌아다니고 방황하고 그랬어요. Oh, you're right. You're a hard one. I know that you've got your reasons.

당신도 참 힘든 사람이네요. 물론 당신도 나름 이유가 있다는 거를 알지만 These things that you are that are pleasing you can hurt you somehow. 당신을 기쁘게 하는 이런 것들 나중에 당신을 아프게 할 수도 있죠. Don't you draw the queen of diamonds, boy. She'll beat you if she is able. You know the queen of hearts is always your best bet. 다이아몬드 퀸을 뽑지 마세요. 왜냐면 그녀는 당신을 이길 수 있거든요. 당신도 하트 퀸이 항상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는 걸 알잖아요. Now it seems to me some fine things have been laid upon your table. 지금 보니까 뭔가 좋은 것들이 당신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는 것 같네요. But you only want the ones that you can't get. 하지만 당신은 항상 당신이 가질 수 없는 것들만 원하네요. Desperado. Oh, you ain't getting no younger. 방랑자요. 당신은 더 이상 젊어지는 게 아니에요. Your pain and your hunger, they're driving you home, desperado. 그대의 고통과 배고픔이 결국에 당신을 집으로 데려올 거예요. And freedom, oh freedom. 그리고 자유, oh 자유요. Well, that's just some people talking. 그냥 그건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Your prison is walking through this world all alone. 당신의 감옥은 이 외로이 이 세상을 걸어가죠. Don't your feet get cold in the winter time? 겨울에 발이 굉장히 추워지죠. The sky won't snow and the sun won't shine. 눈도 내리지 않고 태양도 빛나지 않을 거예요. It's hard to tell the nighttime from the day. 밤낮을 구분하는 것도 힘들고. And you're losing all your highs and lows. 패가 좋아도 패가 나빠도 항상 지게 되죠. Ain't it funny how the feeling goes away? 우습지 않나요? 이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사라진다는 것이. 한번 원곡 전곡으로 들어보겠습니다. Eagles, Desperado.

Eagles, Desperado was the first song on today's Lost in Translation. Did you enjoy the lyrics? Oh, 저는, I definitely did. Desperado can be defined as 무법자 아니면 그냥 방랑자라고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the part that I was particularly impressed by was this part. Don't you draw the Queen of Diamonds, boy? She'll beat you if she's able. 다이아몬드 퀸을 이렇게 뽑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다이아몬드 퀸은 결국 당신을 무너뜨리고 이길 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다이아몬드 퀸은요 부에 대한 그런 은유라고 합니다. And next part is you know the queen of hearts is always your best bet. 하트 퀸을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는 걸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하트 퀸, queen of hearts는 이 마음에 대한 은유라고 합니다. So the idea is that you know diamond queen and heart queen represent contrasting imagery. Diamond hearts, diamond queen symbolize wealth, while hearts symbolize emotions. So it serves as an advice to you know follow your heart rather than chasing wealth and fame. 항상 마음을 쫓아가라는 이런 어떤 조언인 거죠. 너무 와닿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좋습니다. I have one more song. That one would be 가요팝 by 가요 번역기. 가요 번역기 맞죠? After listening to this song, 그 무법자 하니까 또 이제 그 웨스턴 무비가 생각나서 생각난 곡이었습니다. Lil Nas X의 곡이죠. Old Town Road.

Lil Nas X, the Old Town Road, a very contrast feel to this song, as opposed to Desperado Eagles, right? 그런 country, 무법, 황야 그런 느낌을 살려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Ooh, okay. So today is a busy day. 정말 방송을 하면서도 굉장히 왔다 갔다 정말 바쁜 날입니다. 정신이 없는 날인데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그렇게 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It's been a busy day behind the scenes today, but that's not what you take away from by listening to this broadcast.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가요 번역기를 돌릴 차례인데요. 이 곡은 제가 참 너무나도 존경하고 정말 너무 훌륭한 그런 아티스트인데요. 이승열 씨의 곡이죠. 뭐 다른 버전으로도 굉장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곡이지만 그 이승열 씨가 부르는 나라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런 곡인데 이 곡을 한번 준비해본 이유는 오늘 그 주제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이승열 나라.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발디딛고 하나 보이질 않아. Everything is in ruins. There's no place to stand. 까맣게 드리운 공기가 날 덮어 눈을 뜰 수조차 없게 한데도 Even if the pitch black air covers you, blinding you completely. 거기서 멈춰 있지 마. 그곳은 네 자리가 아니야. But don't stop there. That place isn't yours. 그대로 일어나 멀리 날아가기를. Get up as you are and fly far away. 얼마나 오래 지날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No one knows how long it will take. 견딜 수 있어. 날개를 펴고 날아. But you can endure. You can do it. Spread your wings and soar. 결국 멀리 떠나버렸고 서로 숨어 모두 보이질 않아. Everyone has flown away after all hidden and not to be found anywhere. 차갑게 내뱉는 한숨이 널 덮어. The cold sighs overtaking you. 숨을 쉴 수조차 없게 한데도 making you suffocate even to breathe. 거기서 멈춰 있지마. 그곳은 네 자리가 아니야. But don't stop there. Complacent. You don't belong there. 그대로 일어나 멀리 날아가기를. Get up as you are and fly away. 얼마나 오래 지날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No one knows how long it will take. 견딜 수 있어. 날개를 펴고 날아. But you can get through it. Spread your wings and soar. 거기서 멈춰 있지마. 그곳은 네 자리가 아니야. Don't stay there. You deserve better. 그대로 일어나 멀리 날아가기를. Get up as you are and fly far away. 얼마나 오래 지날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No one knows how long it will take. 견딜 수 있어. 날개를 펴고 날아. 계속 듣겠습니다.

That was Lee Seung-yeol, Nara, second song on our Lost in Translation segment. Such a song, what a song, right? Of course, 우리 김한솔님의 버전도 너무 좋지만 또 이승열의 원곡이 참 주는 그런 느낌이 정말 특별한 느낌이 저는 항상 있어서 가끔 정말 일부러 막 찾아서 이렇게 듣게 되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Not to mention the personal connection that I have with the very singer. 예전에 또 인디 애프터눈 같이 진행하실 때 제가 또 PD였고 그래서 그때 생각도 많이 난다고 또 소희님도 이렇게 인디 애프터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메시지 하나 소개해드리고 오늘 마칠까 하는데요. This one is from 7211님. 메시지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님, QT님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사연 보내네요. 어제 피겨스케이팅 대회를 보다가 한 선수가 제가 좋아하는 곡으로 프리 프로그램을 해서 예전 생각이 났어요. 코디 프라이의 Photograph인데요. 노랫말이 결혼 후 아이가 없이 지내던 한 2년의 시간 동안의 추억이 떠올라서 가끔 꺼내 들어요. So, 7111님 says, it's been a while since I sent in a message. Yesterday, while watching a figure skating competition, one of the skaters performed their free program to a song I love, which brought me old memories. The song was a photograph by Cody Fry. The lyrics reminded me of 2 years my husband and I spent together before having kids. I still listen to it from time to time. 그리고 첫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설렘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은 한동안 없을 거라고 이 시간이 아주 그리울 거라는 말들을 나눴어요. 요즘 남편이 또 출장 중이라 혼자 보내는 날이 많아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시간이 많네요. And when I was pregnant with our first child, we often talked about how excited we were, but also how we would miss our time alone together for a while. These days, my husband is away on a business trip, so I've been spending a lot of time alone, leaving me with a lot of the thoughts and nostalgia. 라고 이렇게 7111님 보내주셨습니다. 아, 딱 이 문자에서 이 남편분에 대한 그런 어떤 사랑스러운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좋네요.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그 생각이 나게 하신다는 그 코디 프라이 곡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That is all for today's show. Thank you for spending time with our program and starting your week with our program. I've been your host EQ. So signing off with a song request from 7111님, Cody Fry, Photograph. Have a great day.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2: 在街角与旋律之间收藏青春的观察与故事。 这里有音乐，有书，有味道，也有你向往的生活。在城市的日常与心跳之间，我们慢慢记录，轻轻讲述，让每一段平凡都有被听见的温度。这里就是首尔，
3: 首尔，我来了。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
3: 《首尔我来了》。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6: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7: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세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8: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7: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내가 아는 주인공인가야 내 인생.

0: 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4: 天涯放映厅。

0: 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各大华语音乐重镇流行互通，最新最热最经典好歌，华人歌曲周末派，一起欢聚周末的音乐派对。Go! 让我们一起打开华语流行的过去和未来。
3: 嘿、hey, 海内存知己，天涯若比邻，华人歌曲周末派，我是你的 DJ 麒麟，欢迎准时光临。下面这首歌是2022年《天赐的声音》第三季当中信和康姆士乐团合作翻唱刘爽的《玫瑰窃贼》。那么这首歌里信褪去了标志性的高音呐喊，哦，我乍一听还真的有点不习惯呢。

0: Riders. You know, Chuck Long, Dave.
1: Where famous lyrics are no longer sung, but dramatically performed by some very questionable characters. Who's that girl? Can you still recognize the song with these lyrics? It is time for Lyrics Gone Wrong. Something's gonna be wrong with those lyrics that I'm about to read. A little game where hit songs are brought to life by unexpected alter egos. The lyrics stay the same, but the delivery completely out of control, out of order. 네, 맞습니다. 오늘도 부캐 게스트가 노래 가사를 열심히 낭독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이 부캐가 자신만의 말투로 열심히 읽어드릴 거고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우리 알바생들분들께서는 그 낭독을 잘 들어보시고 아, 이 노래 제목이 이거구나 하고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Yes, so secret character guest will read out the lyrics, a song for you. And here is the catch. They will not read it normally. They will read it with their own character.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사를 고지고대로 읽는 건 아니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 today, an airline's flight attendant will be reading the lyrics for us. Oh, so it's going to feel like you're traveling abroad. 여러분들, summer vacation already. 벌써부터 여름 휴가 기분 내시라고. 오늘은 또 외국인 승무원 언니 좀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뭐 벌써부터 이제 막 아침이고 일하기 싫고 이랬는데 뭔가 가볍게 들으면서 여행하시는 기분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Alright, flight attendant, are you here? Okay, 오셨습니다. Let's go.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aboard. This is MG Airline 1013. Y'all know what it is, yeah? It is the Princess Lee Hyori speaking. Yes? Fasten your seatbelts now. Now! Be ready to take off. Hey, girl. Girl, over there. Yes, you. You. You go, girl. Yes, you. Over there. Sit down, ladies and gentlemen. Okay, that girl, yes, girl, you too, you over there, that girl, yes, go back to your seat, go, say what? Oh, 오늘은 또 어떤 옷을 입어야지? Madam, your outfit is fine, take your seat, 앉으세요, meal time, 밥 먹을 시간, here, 이건 어떠니? 저건 어떠니? Beef, chicken, beef or chicken, two menu only. 고민 하지 마, girl. Oh, you want beef? Sorry, we don't have one. Just eat chicken. It's not free. 저가 항공. 아, 이거 어떠니? 저거 어떠니? 면세품. 고민 하지 마, girl. Now fasten your seatbelt. 아! 아! Turbulence! Turbulence! 아! Okay. 돌았어. 왜 이렇게 이것만 하면은 제가 힘들지? It's not like I'm learning the lyrics. Thank you so much. Have a safe flight back to the States. 여러분들 이제 승무원, 무서운 승무원 분께서 여러분들 fasten seatbelt 하라고 경고를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무섭죠? So you gotta fasten your seatbelt when it comes to parking, when you're driving around your alley, neighborhood, wherever. 내가 달리든 달리지 않든, 내가 택시 뒷자리를 타지 않았든 안전벨트는 필수고요. 안 그러면 혼날 것 같죠? Alright, Happy Life님께서 Today's guest flight attendant. That's right. 여러분 근데 가사 들으셨어요? 오늘 진짜 뭔가 쉽게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So I really, really hope at least one morning groover could catch the lyrics from this flight attendant. 이 너무 무서워서 조금 당황하셨을 수는 있는데요. 가사를 꼭 들으셨으면 합니다. 뭔가 우리나라 승무원분은 아니셨겠죠? 예. 네, 식사하시겠습니까? 오늘 치킨이랑 소고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전벨트 매주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원래 해주시는 게 국룰인데 말이죠. 우리나라 진짜 승무원분들 너무 친절해요. Alright, morning groovers. If you could take a guess to the lyrics, 어떤 노래였는지 혹시 눈치를 채셨다면 여러분들 정답을 퀴즈 타임이니까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know, send in your answers to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s well. Leave your comments there. It's free. Okay, morning givers, we're going to now take a song break. This is Gwen Stefani. Holla back, girl!

All right, morning goobers. I'm back. Oh, I'm so happy because I see some answers being sent in from our morning goobers. Finally. Oh, 드디어 만족, 만족, 대만족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정답을 보내주신다니. I'm so happy. So let me go through all of them.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 2, 8, 3. 어, 심지어 new morning goober. Welcome to the show. 정답은 이효리의 유고걸. 오늘 처음 듣는데 너무 재밌고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제 아침마다 주파수 고정입니다. 100점, 100점입니다. 맞아요. 놀라지 마시고 이렇게 또 용기 내서 고정으로 이렇게 결정을 확 해버리시는 우리 1283 모닝 그룹어. Welcome to the program. You are now number 2500 모닝 그룹어. 우리 모닝그루버가 되신 거를 환영합니다. 또 마침 신고식을 완벽하게 하셨어요. 정답까지 이렇게 딱 보내주셔가지고 6666 모닝그루버. 와, 뒷번호가 되게 신기하네요. 이효리의 You Go Girl. 학생 때 정말 많이 들었어요. 친구 만나러 가기 전에 옷을 고를 때 정말

많이 들으면서 흔들었는데 추억이네요. 지금은 출근할 때뭐 입을지 고민 고민하는 하루네요. So I used to listen to this song a lot, and whenever I went to buy some clothes with my friends, I would just shake it, shake it, shake it. 진짜 그러셨어요? 이게 보통 흥이 아니신데, 저도 한 흥하는데 이거 막 진짜 옷 갈아입면서 이거 났다니, 저거 났다니 막 이러신 거 아니에요? 진짜 유쾌하신 모닝 그루버시다. 추억의 노래 You Go Girl이었고요. 우리 뮤지컬 Lover 5558 모닝 그루버도 굿모닝. 아니 효리 언니의 유고거리 이런 느낌이라고요? 아 진짜 너무 잘하신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for complimenting. I don't know if you have actually encountered this kind of flight attendant when you were traveling abroad, because I did personally, and they really differed from the flight attendants from Korea. 한국 이제 승무원분들이랑은 좀 차별점이 굉장히 명확하더라고요. 약간 유러피안 항공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보다는 승객의 안전 뭐 이런 걸 조금 최우선 하신 것 같아요. So they would put the passengers' priority as like the most important top priority. 근데 우리는 또 그거 플러스 서비스도 엄청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But you know, like the airlines from Korea, it's all about that big service. 그래서 굉장히 또 만나면은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티켓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러면서 막 안내해 주시고 하는데 거기는 tickets, take there 막 이러면서 이렇게 저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I actually remember this one experience. I was like really thirsty after having a short nap, so I wanted to have some juice. So I was like, excuse me, can I please have some juice? And they were like, it's over the back, over there. 저보고 직접 가서 이제 주스를 이제 먹으라고. 저 화장실 옆에 스낵이랑 주스 있다고. 그래서 가서 마음껏 먹었어요. 오, that's nice. 이러면서 이제 혼자 가서 셀프로 뭐 이렇게 과자 같은 거좀 챙겨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게좀 달랐다. 우리 얼짱님께서는 저 진짜 유럽 저가항공에서 저런 승무원 만나봤어요. 근데 그래야 승객들이 말을 듣나 봐요. 정답? 유고걸. 그렇죠. 맞다니까요. 진짜로. 저는 심지어 Everybody sit down 이거를 진짜 경험해 봤었어요. And it was even in Spanish, so it was like more intimidating. Ladies and gentlemen, sit down. 이게 스페인어로 damas y caballeros, siéntate 이거거든요. 근데 damas y caballeros, siéntese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뭔가 권위적으로 느껴져가지고 엉덩이가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Black Jew Morning Groover. 중간중간에 크리스티나가 나오는 듯한데요. 상순 씨 부인 앞으로 해도 이효리, 뒤로 해도 리효리, You go girl! 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아닌데요. Christina wasn't even there. She was nowhere close to Morning Groove today. I guess that you're expecting Christina soon. 또 조만간 크리스티나 만나시고 싶으시구나. 우리 모닝 그루버들 자꾸 크리스티나 요청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자꾸 먼산 바라보면서 흐린 눈하고 있어요. 메롱. 여러분들, 할 캐릭터들이 많아가지고 좀줄서 있기 때문에. There are a lot of volunteers for this particular segment, so Christina will get her chance when it comes to her opportunity.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께서도 크크크 이효리 you go girl so easy라고 하셨어요. 만족 만족 대만족입니다. I'm like 100% satisfied, morning groupers. Thank you so much for your participation.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정답은요 이효리 씨의 you go girl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또 이효리 언니의 you go girl 가사를 우리 플라이트 어텐던트께서 열심히 그 추임새까지 하면서 다다다다다 that girl 막 이러면서 읽어주셨습니다. So this segment will continue. The next week also and the week after 계속해서 매주 이렇게 부캐가 노래 가사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또 어떤 부캐가 나올지 어떤 부캐가 가사를 읽어 줄지 You go girl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d also feel free to request a character and maybe Summer can try her best to pull it off. 또 여러분들 썸머 이거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또 요청 넌지시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이거 좀 해볼 만하겠다 싶은 게 있으면은 또 부캐 장착하고 열심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So do that, morning groovers. So that was lyrics gone wrong segment, morning groovers. Later in the program, after reading some news and weather update, we will get to more of your messages about those unfinished tasks. 계속해서 이따가 이제 여러분들 미해결 과제 사연 더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이라도 시간 있으니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떠오르는 나의 미해결 과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요기 같다, 저기 같다, 원곡과 리메이크의 경계를 넘나드는 코너 리메이크 리와인드 시간입니다. 우선 노래 한 곡을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는 그 노래를 잘 들어보시고 원곡자가 누군지 맞춰보시고 제목도 같이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노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정보, TMI, 그 노래에 대한 추억 뭐 이런 것들 소소하게 보내주시면 우리가 재미있게 또 음악 얘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o we're gonna play a song for you and you need to guess who the original musician is or even the song title. And then feel free to send in anything you know about that musician, about the song, your personal stories behind that music, fun facts and so on. And we're gonna all have that fun conversation about music. 좋습니다.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보낼 준비해 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If you like free options, you can always leave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오늘은 좀 난이도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께서 너무 쉽게 쉽게 맞추시는 거 아닌가라는 또 제 그 걱정에 난이도를 살짝 올려봤습니다. 나 음악 좀 알아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딱 기회예요. 자랑해 주실 수 있습니다. So if you think you're a music expert, this is the chance for you to brag, actually, because it's gonna be a high-level quiz, everybody. So listen up. From now on, we're gonna listen to a song by 윤미래, 삶의 향기. 오, 이 노래가 뭐지? 싶고 이 노래 원곡이 있어? 싶을 순 있는데 This is actually sampled version of a song and it sampled a really popular song. 굉장히 유명한 곡을 샘플링한 곡이 바로 이 윤미래의 삶의 향기라는 곡이거든요. 이 노래 들어보시면 아, 나 이 리듬 아는데?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분명 이러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 제목을 오리지널 곡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So, let me give you guys a hint. 힌트 드릴게요. 영어 힌트, 한국어 힌트 둘 다 나갑니다. 한국어 힌트부터 드릴게요.

자, 이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는데, 이 노래 제목의 정답은 거짓말 탐지기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 과연 뭘까요? So the answer, you have to guess the song title. So the answer is what every lie detector hopes to hear. 과연 뭘까요? 방금 정말 정답을 말씀을 드릴 뻔했어요. 입에서 튀어나올 뻔해가지고 위험하니까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I almost said the answer, so it's kind of dangerous. So we're gonna have a listen to a song. Don't forget, guess the original song title. 원곡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Here is 윤미래 with 삶의 향기.

짜뜻하게 불어오는 쌀맛 향기. 어쩌면 랩을 이렇게 맛있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정말 레전드죠? 능가할 수가 정말 없을 것 같아요. Oh my god, like, Yunmin is like the best rapper, R&B singer, indeed. She sings, she raps, she does everything. 와, 진짜 이렇게 딕션이 진짜 귀에 딱딱딱 꽂히는 그런 느낌으로 랩을

이렇게 맛깔나게 하실까? 새삼도 이렇게 놀라네요. Amazing, amazing, 윤미래 선생님. We listened to 삶의 향기. And you had a mission, Morningoover, to guess the original song title or the musician. And I gave you a hint. A lie detector loves the answer. 여러분들, 이제 원곡 가수랑 제목을 맞춰주셔야 되는데, 제가 힌트까지 들었죠. 거짓말 탐지기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라고. 그럼 뭐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정답, 어떤 것들이 왔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Let's see your guesses. 뭐 그렇게 많진 않은데, 그래도 몇개 있습니다. 자, 볼게요. Kim's fan Morning Giver. How deep is your love? 따따따따라. I know your eyes in the morning star. 땡이죠? 연결이 되긴 하지만 틀렸습니다. 모멘 대추가 참 좋은 노래죠. And the moment that you wonderful. 죄송합니다. Let's move on to another song because I don't want to confuse you.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다음 노래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Dragon Duck Morning River Tried. Wet, wet, wet의 Love is all around. 오. 따라따따라 I feel it in my fingers. I feel it in my toes. 따라따따 야, 이게 또 멜로디가 연결이 되네. 대체적으로 좀 비슷한 멜로디를 보내시는 것 같기는 해요. Nice try, everyone. 우리 얼짱님께서는 어디 영화나 광고에 많이 나오는 곡인데 한국어 버전으로 들으니까 새롭고 신기해요라고 해주셨고, so it's quite new listening to this song, a popular song that seemed to appear in movies or commercials, but listening it in Korean, it's quite new. 그러니까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따따따따라 나라 이건데 이 노래 제목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6497. 아, 들으니 바로 알겠는데 가수는 모르겠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Like I know which song it is instantly once I hear it, but I don't know the actual musician for this. 그러게요. 일단 서비님 그리고 펭귄킬러님 True 그리고 펭킬러님 True 진실 이렇게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So that was the song title, everyone. 정답은 True였어요. True was the song title for this song, the original song. We listened to the sample version. 여기 이 와중에 민준리나맘님께서 매일 그대와 이 노래인 줄 알았어요. 따다다따라 매일 그대와 뭔가 소프트 멜로디가 다 나오고 있네요, 여러분들. Keep trying, keep trying. 어쨌든 정답은 true입니다. And this song is by Spandau Ballet라는 유명한 또 가수의 노래입니다. I guess this is like a one-hit wonder. But yes, this song, Spandau Ballet True, was originally released back in 1983. And this song True became Spandau Ballet's signature song. And one of the defining soft pop ballads of the decade. 80년대에 나온 곡입니다. Written by guitarist Gary Camp. And the song reached number one in the UK and later became one of the most sampled tracks in pop and hip hop history thanks to its, instantly recognizable melody. 개인적으로 이 삶의 향기도 있지만 샘플한 버전이 꽤나 많거든요. 저는 그 PM Dawn의 Set Adrift on a Memory Lane이라는 곡도 되게 좋아해요. So this is like another sampled song of this song, True. It's also an R&B hip-hop. 이 바이브가 R&B 팝이랑 꽤나 어울린다고 판단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정말 좋은 곡들이 많이 덕분에 탄생을 했습니다. 샘플의 세계 정말 재밌죠? So, yeah, this song was released on 윤미래's debut album, 삶의 향기, the song, on her solo album, As Time Goes By, back in 2001. 삶의 향기 incorporates the warm melody of Spandau Ballet's True into a, K-R&B and hip-hop setting, blending those softful vocals, rap verses, and themes of hope and perseverance. And the song showcased Yoonmi-ra's unique ability to bridge Korean and American musical influences. So I believe that Yoonmi-ra did an amazing job at this, blending the K-R&B with this song, with this really, really renowned and popular song. 그래서 어떻게 이런 샘플을 했지? 하고 좀 놀라게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버전 더 즐겨 들으시나요? 굉장히 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에는 버전이 비슷하면서도 되게 다르죠. 그래서

Quite similar, but very, very different and distinctive at the same time. So, which one did you enjoy listening to? Because we are going to let you guys listen to the original version too. 여러분들에게 원곡도 들려드릴 거니까 두곡다 연달아서 감상을 해보시고, 아, 이 버전이 좋네, 저 버전이 좋네, 이렇게 또 자유롭게 의견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o that was our in-depth music segment. 양이 있는 음악 코너 리메이크 리와인드 시간이었습니다. 좀 어려운 것 같긴 하네요. 자,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난이도를 조절해서 조금 쉬운 거 한번 들고 와 볼게요, 여러분들. 그때도 여러분들의 그런 음악적인 소양, 교양 마음껏 뽐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orning groovers, I'll be back to you guys. Meanwhile, we're gonna continue talking about those happiness in our daily life. 내가 살면서 아 이게 행복이지 느꼈던 순간 계속 사연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문자번호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Now let's have a listen to the one and only original track, Spandau Ballet True.

One, two, three, four, let's go! Oh my god, I just realized that I forgot my earphones today. 저 이어폰을 지금 착용을 안 하고 있잖아. 괜찮아요, 여러분들. 전 절대 음감이니까요. It is time for Morning Group 노래방! The time that I have been waiting for the whole entire week. 한 주 동안 제가 조금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한 소중한 Morning Group 노래방 시간입니다. Everyone celebrate party time all started. 파티 시작입니다, Morning Group들. 슈퍼스타 모닝그룹버들, 지금 이 시간 어디를 가시던, 학교를 가시던, 일을 하시던, wherever you guys are at, if you are tuning into Morning Group, you are the winner. 여러분들이 위너라고 생각하시고, you are superstar, alright? 여러분들, 이제 미련, 걱정과 떨쳐버리고요. 크게 외쳐보시라고요. You're superstar. 주얼리 언니들 요즘 잘 나가죠. I'm watching the YouTube channel of 허인영, and they have this like whole performance together. After so many years, they have reunited and they have performed so many songs in medley and it was just so touching to watch. 왜냐면 저는 학창시절부터 주얼리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Speaking of jewelry, I actually met one of the members in person. 저 그 이지연 씨 실제로 만난 적이 있거든요. 같이 그 저출생 캠페인 할 때 녹음을 해주러 와주셨는데 she was like so beautiful. I was like in shock. 제가 너무 인형같이 생기셔가지고 막 되게 수줍게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막 인사하면서 들어오시는데 진짜 천상 줄 알았어요. So yeah, it was an honor for me to record that part with her. 그래서 뭐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지연 언니, hello. If you're tuning in, let me know. 진짜 듣고 계시면 웃기긴 하겠다. 저 이지연입니다 이러면서 문자 오고 한번 그랬으면 좋겠는데. But anyways, Morning Universe, you are superstar. And if you're a superstar, you would be super smart to guess the answer for my TMI quiz. 여러분들이 슈퍼스타, 슈퍼스마트 하다면 제 TMI 퀴즈 맞추셔야죠, 여러분들. 몰라도 돼요. 하지만 이상하게 알고 싶을걸요. 오늘도 썸머의 TMI 퀴즈 나갑니다. 오늘의 퀴즈는 이겁니다. 썸머가 가끔 땡겨서 먹는데요. 막상 먹으면 물려서 얼마 못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 음식이 뭘까요? What is a food that Summer occasionally craves, but when she actually eats it, she quickly gets tired of it and can't eat much? 어떤 음식일지 take a good guess, Morning Groovers. You're a good guesser, super smart, superstar. 문자번호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And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if you're watching m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잠깐 이어폰 좀 챙기고 올게요. I'll be back. Let's go beat again.

with my lovely pink earphone. You can watch me. 저 핑크핑크 이어폰 가지고 왔어요. 이제야 조금 음악이 좀 잘 들리네. 아무리 가수여도 이어폰 끼고 노래 부르는 거예요. 절대 음감이어도 라이브 공연이 쉬운 줄 아세요? Do you think it's easy to sing live on a radio? 어떤 가수가 그랬는데 뭐 콘서트장에서 공연을 하는 거 뭐 이런 것보다 라디오 라이브가 진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So they consider going live on a radio is more, way more difficult than going live at a concert. 뭐 가수마다 다르겠지만 그 정도로 힘들다. And I feel so much better relaxed wearing these pink earphones. 우리 FFK SPT Morning Groover 닉네임 조금만 더 쉬운 걸로 부탁드릴게요. It was almost like a tongue twister. 아침마다 차에서 들었는데 실문 영접은 처음이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t's first time for you to see my face on a viewable radio. 보이는 라디오 처음 보셨구나. 맞아요. 뭐 기대하신 거에 비해서 실망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지극하게 평범하게 생겼거든요. But thank you for trying to watch me live on a radio. 우리 Sunset Morning Group 절대 음감 썸머 누나의 코너코너 파리 시작됐다. 유후 이미 즐거워 라고 해주셨습니다. Keep it going. If you love me,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한다면, 모닝그룹을 사랑한다면 손가락을 좀 바쁘게 움직여주세요. Get your fingers busy. If you love me, alright? NS 윤지 박세범 씨, If you love me 듣고 있습니다. What a 추억의 노래. Oh my, 나 지금 교포 영화 한 거예요? Do you know this 추억의 노래 by NS 윤지? 나 이 노래 완전 좋아했잖아. 요즘 교포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If you love me, 더 세게 나눠줘요. 더 세게 안아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라고요. Alright, about the TMI quiz. 여러분들, 썸머가 가끔 땡겨서 먹는데 막상 먹으면 물려서 얼마 먹지 못하는 것. A food that summer occasionally craves, but when she actually eats it, she gets tired of it.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민준 리나맘. 크크. 리나가 독사과래요. Some poison apple? Am I like a Snow White? 저 왕자님을 기다리는 백설 공주인가요? 독사가 먹고 왜 이렇게 어지럽지? 읍스! 쓰러져야겠어. 이런 거 제 감성인가요? 독사가? 독사가 가끔 땡기진 않습니다. Young H Morning River. 물복숭아 아닐까요? 우리들의 슈퍼스타는 썸머 피디님. I love that message. 슈퍼스타라뇨. 과찬이에요, 과찬. No, it's not peaches. 물복숭아 땡 아닙니다. 가끔이 아니라 자주 땡겨요. 상큼한 거 먹고 싶을 때마다. You know, if you're craving for something really refreshing during summertime, that would have to be peaches, and I don't think I ever get sick of it. 펭귄킬러님. 빵? 목 막혀서 라고 해주셨는데 yeah, I might get tired of eating bread, but the thing is that I constantly crave for it. 빵은 뭐 먹다 보면 물리겠죠. 하지만 주기적으로 땡겨요. 가끔 땡기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맞춰주세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가끔 땡겨서 먹는데 막상 먹으면 물려서 못 먹는 썸머가 그런 음식 어떤 것 땡기는지. Okay, everybody get to the floor. Yeah, it's party time. 여러분들은 지금 홍대에 오셨습니다. It's time for some 홍대 time. Let's go.

우리 선세모닝그룹께서는 두쩡쿠 너무 달아서라고 해주셨고, 해피라이프님께서는 곱창이라고 해주셨는데, 일단 두쩡쿠 땡이고요. 두쩡쿠 주기적으로 땡겨요. 곱창도 I crave for 곱창 continuously. Like I want to eat that like once a week actually. 근데 you know I have some problem with my jaw. 제가 턱이 약해가지고 못 먹는 음식이어서 아쉬운 게 곱창이라서 이것도 땡입니다. 그리고 켄님께서 최근에 본 것 같은데 해산물 아닐까요? Some seafood? Ken Morning Groover, I'm a seafood killer. 저는 시푸드 킬러예요. 못 먹는 시푸드 그런 거 없습니다. 산낙지, 개불, 멍게, 돌멍게 이런 거 제 최애예요. 없어서 못 먹어요. 없어서. 저는 과거에 상어가 아니었을까요? 정말 바다에 있는 거 다 잡아먹고 싶은. 우리 펭귄킬러님께서는 짬뽕! 이라고 하셨는데 땡! 아 너무 어렵죠 여러분들? Okay, let me get through your hand. What do I occasionally crave? It has to do with a delivery food. You know? It's like a very popular delivery food in Korea. 제가 주기적으로 이 배달 음식이 땡겨요. 근데 한번 먹으면 제가 생긴 거에 비해서 얼마 못 먹어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어떤 걸까요? A little bit of TMI quiz of summer. Summer TMI quiz. 한번 재밌죠? 맞춰보세요. 문자번호 샵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구합니다. And also if you're watching me on TBS EFM Morning Groove YouTube live stream. Woo, that was long. 무료로 또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To give you another hint, I think me and 박우리 팀장님 share this in common. 저랑 박우리 팀장님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Because I do remember her telling me that, you know, she can't eat too much of the food. 그러니까 즐겨 드시는데 음식 웬만하면 즐겨 드시는데 얼마 못 먹는다고 제가 들었어요. 맞잖아요. 그쵸 그쵸. 아 기억이 안 나세요. 지금 물음표가 가득해서 제가 당황했거든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 정답을 모르시니까 지금 궁금하신가 보다. 우리 5558 뮤지컬 러버님께서 굿모닝 오늘도 TMI 도전하러 왔어요. 곰탕? 가끔 땡기는데 진한 육수 맛에 질려서 얼마 못 드시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곰탕, 도원이탕 완전 사랑합니다 라고. Okay, first of all, Morning Givers, this is not the time for you to send me your favorite food. 모닝 그룹에서 여러분들이 드시고 싶은 거 보내는 시간은 아니지만 우선 곰탕 땡입니다. 참고로 곰탕은 김치 맛있는 집에서 드시고요. Because 김치 really adds extra flavor to it. 곰탕 땡겨. 곰탕 땡입니다. Wonder Hub says, 떡볶이라고 하셨어요. 떡볶이. 떡볶이는 그렇게 자주 안 땡겨요. 그리고 먹으면 또 근데 너무 많이 먹어요. So it's like way too opposite from my intention. 그래서 떡볶이 땡입니다. Okay, okay. She's here. She's here. Gaga me. Lady Gaga. 시간입니다.

0: 이 노래 너무 좋아요.
1: It's like a magical mantra for me. Whenever something really special happens, just go like abracadabra.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져요. It makes you feel good. So sing it, everyone. All you need to know in this lyric is abracadabra. 이런 건 이렇게 넘겨주시고요. 가사 모르는 부분은 The highlight part is Abracadabra. Abracadabra 하면 Brown Eyed Girls 일 수도 있는데 이제는 Lady Gaga가 좀 대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Alright. 영유치님께서 정답은 유산슬. 너무 뜬금없어서 땡이에요. 지금 누군가가 정답을 보내주셨어요. Somebody actually sent in the answer, but after I come back with this Abracadabra. Abracadabra! 올라나! 자, 우기기기 모닝 그룹께서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정답은 치킨 아닐까요? 불 좀 내세요. 딩, 동, 댕! 후! 카다, 브라, 다, 다, 아, 브라! 아, 브라, 카다, 브라, 다, 브라, 아, 후! 치킨이에요. 박리진님 공감하시죠? 치킨 몇 점 못 드시잖아요. 다른 거 드시는 걸 위해서, 그쵸? 치킨 한 세 조각 드시고 질리신다고 하셨는데 그때 딱 생각이 났어요. So it's chicken. I do crave for chicken. I think like two times a year? 한 1년에 한 두 번 정도 땡겨요, 치킨이. 그래서 오케이, 나 오늘 막 나갈 거야 이러면서 치킨을 비장하게 주문해요. 반반 이렇게 해가지고. So I would order ambitiously, you know. I have this like huge ambition to finish the whole chicken to myself. But then I end up eating only like three pieces.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질리지? 그리고 치킨도 요즘에는 굉장히 맛이 다양하잖아요. Like in Korea, we have so many different kind of flavors of chicken. 뭐 간장, 무슨 뭐 치즈, 뭐가 많은데 저는 그런 게 좀 질려가지고 기본으로 주로 시키거든요. 뭐 후라이드 아니면은 뭐 약간의 양념 반반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킨이 중요해요. I don't know why. Maybe I could eat a little bit more if I'm eating chicken with someone else. 뭔가 같이 먹으면 조금 그래도 조금 더 먹을 수 있는데 와 혼자 먹으려니까 이게 냉장고로 가는 게 더 많더라고요. So that was a little bit of TMI for me. 알아요. 우리 영 H님께서 우리는 치킨의 민족 아닙니까? 라고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펭귄킬러님께서도 맞아요. 공감하기 어려워라고 해주셨는데 아 진짜요? 저만 이런 거예요? So am I the only one who gets a little tired of having chicken after only a few pieces? 그렇구나. 해피라이프님께서 맥주나 드시면 괜찮은데요? 라고 해주셨는데 so they're offering me to have chicken with 맥주, which is beer. 근데 that doesn't work for me either because it makes me feel full so quickly. 맥주 먹으면 그 배가 또 빨리 차가지고 아, 더 물려요. 그래서 차라리 콜가락 먹으면 조금 더 먹을 수 있는 이런 게 제 TMI였습니다. 공감 아무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진짜요? 저는 또 TMI로 껍질이 얇은 치킨을 좋아해요. 옛날 통닭 있죠. You know, like old Korean K-fried chicken. Those are my favorite. But I can't really use the word favorite because I can't have more than like three pieces. Jason Derulo, get ugly. 맞아요. 치킨 먹을 때는 you gotta get ugly. 머리를 일단 붙고 화장도 지우고 전투적인 그 자세로 치킨을 집어서 먹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예쁘게 먹는 것보다는 좀 그렇게 좀 더럽게 먹고 싶을 때가 있지 않나요? Don't you guys have that urge to, you know, just dip into your food whenever you're stressed out? 뭔가 보상받고 싶거나 좀 힘들 때 뭔가 약간 이렇게 막 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치킨이 좀 땡기시나요? I believe that a lot of you guys enjoyed some chicken and beer recently while watching that soccer match during daytime. 낮에 축구 보시면서 뭐 치킨 드신 분 계신가요? 결과는 좀 아쉽게 됐어요. 하지만 아직 32장 어떤 희망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대진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버텨봅니다. Root for the Ticket Warriors still because it's not the end.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에요. 다음번엔 더 잘할 수 있어요. 파이팅이에요. 제가 응원해요. 모닝그룹 유니버스도 응원해요. 아쉽지만 여러분 다음 경기가 있겠죠. 있잖아요. 그쵸? So it's gonna be fine, Morning Universe. Let's not worry. 우리 오늘 걱정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쵸? Do not worry because everything is going to turn out just fine, Morning Universe. So that was me. That was the TMI for me, Morning Universe. 계속해서 이제 사연 읽어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별일 아니

치킨. 아 근데 치킨은 좀 그래요. 예. 뭐랑 먹고 오이라도 뭐 소스를 뿌리고 오이라도 제가 맥시멈으로 치킨 조각을 먹을 수 있는 게 다섯 조각? 보통 한 세 조각에서 네 조각? I can only have like 3 to 4 pieces. Can you guys believe that? 해산물은 있으면은 쌓아놓고 먹는데 회 같은 거, 새꼬지랑 이런 거. 근데 치킨은 좀 힘들어요. 근데 또 땡겨. 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못 먹는데 왜 땡기는 걸까요? Oh my gosh! 아브라카다브라의 승부를 걸 언니들이 도착했습니다. Here's another Abracadabra competition by Brown Honey Girls. 좋아요, 여러분. K Abracadabra 들으시면서 stay tuned, everyone, because 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여러분들 저 다시 돌아올 거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요. Stay there, stay.

0: time.
1: That's right, everyone. It is time for Time Capsule Chronicles, and here we are going to talk all about good throwback memories with you, Morning Groovers. MZ세대와 X세대의 감성 그 어딘가에 머물고 있는 썸머 PD가 추억에 푹 빠지고 싶어서 만든 코너입니다. So here on Time Capsule Chronicles, we're going to dive into the treasure trove of memories based on different themes each week. 오늘의 Time Capsule 주제 공개 바로 할게요. Today's theme for Time Capsule Chronicles is handwritten letters. 오늘 Time Capsule의 주제는 손편지에 대한 추억입니다. I mean, people still write letters these days, but I want to talk about the letters that you used to write and receive back in time. 또 예전에는 손편지를 더더더 적극적으로 썼었잖아요. 요즘에는 뭐 거의 안 쓰지 않나요? 뭐 특별하게 뭐 기념일 이런 거 아니면? 그래서 내가 학창시절이나 예전에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연인 사이에서 꾸역꾸역 열심히 눌러 담아 쓴 손편지에 대한 추억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So people still write handwritten letters these days, but there was just something very special about handwritten letters back in time. 예전에 손편지는 또 뭔가 더 특별했던 것 같거든요. 정말 엄청 큰 편지지에 빼곡빼곡 채워 넣은 그런 정성스러운 편지부터 학창시절의 롤링페이퍼 같은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학창시절에 교실에서 몰래 주고받던 그런 쪽지 같은 것도 편지의 일부가 될 수 있을 텐데요. Do you guys remember rolling papers in classes when you were a student? Were there any letters that you received that you found memorable up until now? 그리고 예전에 받으신 편지들 다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학창시절에는 어떤 편지 주고 받아보셨나요? 편지를 주고 건네던 순간 어떤 기억들이 떠오르시는지 궁금합니다. You can also talk about the design of letters and what you wrote about. 저도 편지 진짜 많이 받았는데 진짜 별의별 편지가 다 있었어요. 뭔가 이렇게 줄줄이 편지를 쓰는데 다 다른 색깔의 펜으로 눌러 담은 정성스러운 편지부터 해서 저 그런 것도 받아봤어요. 우정장? 이런 거? 공책 전체를 다 편지로 쓰는 거죠. 한 장 한 장 꾸며가지고. 진짜 참 정성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Anyways, 지금부터 손편지를 주고받던 추억 관련 사연을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챙겨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participate by leaving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stream. Here is the Marvelettes, Please, Mr. Postman.

This is our Friday segment, Time Capsule Chronicles, where we get to talk about good old throwback memories. And today's topic is handwritten letters back in the days. 오늘은 손편지에 얽힌 추억 사연으로 받고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저 예전에 편지 썼을 때 진짜 제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편지 쓸 때 그 편지지에다가 향수를 착착 이렇게 뿌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냥 제 편지 읽을 때 좋은 냄새 맡으라고. 참 정성이에요, 그죠? 우리 반장님께서 손편지 하면 군대 추억밖에 안 떠오르네요. 그 시절에 일기처럼 매일 편지를 보내주던 여자친구가 있었죠. 잘 살고 있니? So I used to have a girlfriend when I was in military who used to write me letters almost like every day as if she were writing her own diary. 또 군대 시절에는 편지가 정말 소중하죠. 저도 군대 간 친구들한테 편지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 받았을 때는 어머 뭐야 군대 가가지고 아 마음이 찡하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받아주니까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중에는 진짜 왜 이렇게 많이 보내 아 진짜 심심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진짜 친한 대학교 동기 오빠한테 군대 편지를 처음 받았을 때 그 스티커가 아니라 반창고가 붙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 아 들어 이거 자기가 쓰던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편지를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도 열심히 써줬던 것 같아요. You know? Because I don't know. I felt like they might be really lonely if they're in the military and they would be waiting for my, you know, fun letters. 제가 또 편지를 얼마나 재밌게 썼겠어요. 그쵸? 그래서 편지를 열심히 군대 간 친구들이랑 주고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 때는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편지를 쓸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손편지는 몇 번만 쓰고 그냥 나중에는 홈페이지에다가 남겼습니다. A message from 7641.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출근하면서 들어서 8시부터 잘 듣고 있습니다. 손편지는 군대 갔을 때 자주 썼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과 시간 끝나고 핸드폰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저희 때는 외부랑 소통하는 게 공중전화나 편지밖에 없어서 편지 쓰고 답장 기다리는 설레임으로 군대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Now all these handwritten letters really helps you survive through those hard and harsh military times, right? Because that was the only way for you to communicate with the people from outside. 맞아요. 또 군대 있을 때 편지 너무너무 소중할 것 같아요. 그쵸? 유일한 연락수단이니까.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8 said, 2003년 입대 전에 알고 지내던 여사친들 선후배 주소를 받아서 편지를 주고받았죠. 11명에서 12명 정도가 됐었던 것 같아요. 물론 내용은 복붙이지만요. 유일하게 답장을 못 받은 건 지금의 와이프입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는 훈련소로 보냈는데 자대 갔다고 반송되었다고 하네요. Wow, so you used to write letters with 11 to 12 people when you were in military? That's a lot. Although you have copy-pasted the contents. And you never got a reply from your wife back in time. 또 주소를 잘못 보내서 그랬다고 나중에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들으셨군요. 내용을 복붙을 하는 거였구나. 아, 저는 또 이렇게 지극정성 저한테 편지를 쓴 줄 알았는데 그 내용이 복붙이었군요. 이제야 알게 되었네요. Morning Groovers, keep letting me know about your memories behind handwritten letters back in time. 계속해서 손편지에 얽힌 추억에 관한 Morning Groover들의 추억, 사연, 문자로 받을게요.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도 챙겨드리니까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for free. Here is Rio Speedwagon in your letter.

So today's topic revolves around memories intertwined in a handwritten letter. 손편지에 얽힌 추억 사연으로 받고 있습니다. 4288 Morning River said, 결혼 생활한 지 16년째예요. 남편과 5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손편지를 매년 받네요. 다른 건 몰라도 로맨티스트인 거는 인정.

행복한 아침 모두들 즐거운 하루 되셔요. I've been married for 16 years after dating my current husband for 5 years and up until now I'm still receiving handwritten letters from him. He is truly a romantist. 진짜 로맨티스트인 거 저도 인정해 드릴게요. 아, 뭐 거창한 선물도 좋지만 이렇게 꾸역꾸역 편지지에다가 눌러가지고 쓴 글씨 그런 것들을 읽으면 진짜 감동이잖아요. 손편지 받는 거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안 받은 지 되게 오래됐습니다. 진짜 로맨티스트인 거 맞고 저희가 4288 모닝그룹업계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01117 모닝그룹업계에서 예전에는 기념일마다 꼭 남자친구한테 손편지 써달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별 내용은 없어도 감성 넘치는 꽃편지지에 삐뚤빼뚤 쓴 글씨들과 오그라드는 내용들을 보며 사랑을 느꼈답니다. So you always ask your boyfriend to write you a handwritten letter. 좀 오그라들긴 할 거예요. 도대체 무슨 내용을 그렇게 꽉꽉 채워가지고 썼는지 예전에는. 진짜 지금 읽어보면 이불킥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우리 8873 모닝그룹업계에서 안녕하세요. 캐나다 펜팔 시절 반 명함판 사진에 향수 뿌려서 편지 3장짜리 받은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해요. 아직도 그 향이 잊혀지지 않아요. 라고 하트 보내주셨네요. 그쵸? 저만 그런 거 아니죠? 향수 이렇게 착착 뿌려가지고 정성스러운 레터 썼던 거. 펜팔도 진짜 추억이네요. 그쵸? 외국인들이랑 펜팔 주고받는 것도 있었는데. 이솔로 모니언즈님께서 오늘도 굿모닝입니다. 제 학창시절엔 친구들끼리 다퉜거나 섭섭한 일이 있으면 포스트땡에다가 간단한 메모를 쓰거나 그래도 총족이 안 되면 편지, 손편지를 써서 친구 책상 안에 넣어두거나 가방 앞주머니에 넣어두곤 했었어요. 매일 보고 매일 떠드는데도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았던 걸까요? 손편지랑 간단한 사탕, 꽃 말린 것 이런 것들도 같이 넣었었죠. So whenever I used to argue with the friends back in school days, we would write a small letter in post-thing or even write a handwritten letter and we would hide the letters inside their desk, something like that, along with some little gifts. 맞아요. 학창 시절에 진짜 맨날 보는 사이인데도 편지는 또 편지예요. 그쵸? 매일 나누는 대화는 그거대로 그냥 대화를 나누는 거고 또 편지로 할 말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우정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쓰지 않았을까요? 참 비밀적인 이야기도 많이 썼을 텐데 그런 것들이 또 다 추억이죠. 0199 said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중학교 때 편지 지금은 안 만나는 친구이지만 보고 싶다 친구야 그때 뭘 안다고 인생을 논했네요. 저는 50대 중반입니다. So we used to write about life. I don't know if we really truly knew about what life was, but back in times that's what we used to do. Although I don't keep in contact with the friends, I still miss them. 아, 또 그때 친구들이 떠오르면서 보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 봅니다. 참, 그때 인생에 대해서 생각 은근히 많이 했다고요. 그쵸? 인생이란 무엇이길래 우린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죠? 7185 Morning Groover said 남자친구에게 2주년 기념일에 편지 써달라고 했더니 마음을 다 담을 수 없다며 백지를 줬던 어두운 추억이 떠올라요. 와 진짜 이건 너무했다. 어, 안 삐지셨어요? 진짜 뭐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뭐예요 그게. 진짜 아 정말 백지라니요. 너무 서운한데요. 다음번에는 좀 편지를 잘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뭔가 농담 아니었을까요? 백지 딱 보여준 다음에 사실 편지를 준비했지? 이러고 전 뭔가 그런 것까지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아 이거는 큰 그림이다. 진짜 편지를 주기 위해서 나를 약간 실망시킨 거다. 뭐 그런 거 없었나요? 아 그럼 더 실망인데. 7522 Morning Groover said 80년대생 여성분들이라면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예전에 학생들이 읽는 잡지가 있었고 그 잡지에 귀엽고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넘치는 편지지가 실려 있었어요. 그 잡지를 잘라서 편지를 참 많이도 썼답니다. Although I'm not born in the 80s, I do remember. 저는 90년대생이지만 이거 다 기억나요. 왜냐면 제가 보던 학창시절 잡지에도 이런 편지지가 있었거든요. I think the magazine that I used to look into was called Wawa Thing, Wawa Girl,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yeah, there were handwritten letters where you can just cut them off and write letters in it. 저도 분명히 그런 거 있어서 잘라서 편지 쓰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6814 모닝그룹업께서 행운의 편지 쓰느라 밤에 손이 얼얼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손편지 피싱이나 스팸이 아니었을지 라고 해주셨네요. So a letter for good luck, 행운의 편지 이런 건 또 따로 있었던 건가요? 행운의 이야기를 이제 6814 모닝그룹업께서 직접 적어서 쓰신 건가요? 이건 잘 모르겠네요. 저 예전에 그거는 기억나요. 알약 편지지. 그 알약 안에다가 뭔가 명언이나 한마디 한 줄 정도 적어가지고 그걸 고이 고이 접어서 알약을 다시 만들어서
통 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줬던 그런 기억들이 또 있네요. 참 별게 다 있었죠? There used to be a lot of different ways for you to write letters. But anyways, thank you all for sharing your memories behind those handwritten letters, Morning Groovers. Let's now take a song break. This is Bay City Rollers, Rock and Roll Love Letter.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좋습니다. 뮤직 부티크 조금 일찍 시작한 이유는 좀 노래들이 준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So, I think in terms of choir music, you know, choir music can sometimes seem kind of very old-fashioned at first glance. 이 합창, 처음에 들어보면 뭔가 지루해 보이기도 하고 구세대적인 음악 같기도 한데 직접 그 합창 단원으로서 합창을 경험해 보거나 또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잘 알려진 그런 음악을 합창으로 접해보면 그 합창의 파워를 느낄 수 있습니다. You can really feel the power of a chorus once you really experience it as a member of the choir or by listening to a kind of a, you know, fabulous choir concert. 왜냐하면 이 합창이라는 게 한 사람의 개인기로 완성되는 음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한 소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이 팀워크와 이 마음의 합쳐짐이 있어야지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음악이기 때문이죠. You know, choir is not built on one person's talent alone, obviously, right? And its beauty, I think, comes from many voices breathing together, you know, listening to one another and working toward a single unified sound. I think it's music that demands teamwork, trust, and shared sense of purpose. 그래서 정말 지휘자가 좋은 합창단을 듣는 그런 것은 굉장한 experience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합창을 통해서 감동이 배가 되는 그런 대중음악, 합창단들이 부르는 대중음악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팝송이죠. 먼저 첫 번째 곡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This is you know, Beatles song Blackbird, sung by New York Vocal Collective.

500 voices, 500명의 목소리로 이루어진 아주 큰 합창단. 그 합창단 이름이 코로콘 500 voices라는 그런 콰이어 합창단인데 그 합창단이 부른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David Bowie original Space Oddity.

Welcome back to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m your PD, DJ EQ.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we are running an open chatting room for our listeners to come in and chat with each other.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on your KTalk app by going to Open Chatting Channel and search for 101.2, 101.3 or TBS EFM.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픈 채팅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KTalk 앱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또는 TBS EFM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Now back to our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Okay. 오늘은 이런 컨셉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뮤직 부티크를. 한 곡을 들었는데 그 곡을 들음으로써 여러 가지 서칭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어떤 생각의 흐름에 따라서 선곡을 좀 해 봤습니다. It's a track called The Ice Cream Song by Dana and Alden. 먼저 사전 지식 없이 먼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is is Dana and Alden featuring Senya Khan. The song is Ice Cream Song.

Yes, Ice Cream Song, Dana Alden featuring Senia Khan. 우연히 듣게 된 곡인데 너무 좋았는데요. 이 곡을 만든 이유가 뭘까? 뭔가 화려함, 어떤 화려한 순간이라기보다는 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소소한 행복 같은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순간이라든가. So rather than chasing very grand or glamorous moment, I think this song, I really liked it because it captures this,

instant moment, the beauty of life, simple pleasures. 그 아이스크림을 먹는 순간의 행복함 같은 게 담겨진 곡 같아서 너무 잘 들었고요. So I got curious who these guys are. Dana and Alden is a Brooklyn duo. They are actually brothers. 그래서 음악들을 좀 더 찾아보게 됐습니다. 되게 매력적이다. 굉장히 힙하면서도 뭔가 very easy on the ears, should I say. 그래서 그들의 곡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This is Dana and Alden, and the song is called Good Kid.

Dana and Alvin, Good Kid 였습니다. So, I got curious about this band, this Brooklyn duo, Dana and Alvin, and searched for their songs, and I really like their style of music. I think I've said this many times on the show that, you know, I don't really get to listen to new music anymore. 왜냐하면 새로운 음악이 너무 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게 다 그거 같고 just too much electronic and too much technology involved with new music these days. 그래서 별로 안 듣게 되는데 they are very new actually, Dana and Alden. 얼마 이렇게 활동한 지 오래되지 않은 그런 밴드인데 kind of ask myself, you know, why do I listen and like this kind of music. 그러니까 뭔가 새로움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What is striking new about this kind of music? 생각해봤더니 약간 인디적인 감성과 또 어떤 이 재즈의 영향. I think the jazz element, I think, make this music very intriguing for me. 그렇다고 이제 재즈라고 굉장히 힘든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뭐 hard-bop이나 이제 bebop류의 재즈가 아닌 Just a bit of jazz influence in their music make their music very interesting for me personally. 그래서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이제 곡들을 찾다가 feature 아티스트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I think they work with many different artists, singer-songwriters. And one song that caught my attention is this song called Lee's Greenhouse that features a musician named May Simmons. 얼마 전에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이름이 familiar해서 보니까 얼마 전이라기보다는 꽤 오래 전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 소개해드린 싱어송라이터이더라고요. 일본계 미국인네. She is a Japanese American singer-songwriter, May Simmons. 그래서 기타도 너무 잘 치고 이분 역시 굉장히 재즈 인플루언스가 다분한 그런 인디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는데 maybe that's what they have in common, you know what that something that was that I was attracted to both of their music, you know, Dana and Alden and May Simmons. So 두 아티스트와 이 아티스트와 또 이 Dana and Alden이 콜라보로 만든 그런 곡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Lee's Greenhouse.

May Simmons' Dumb Feeling. I'm not sure if our cutie names remember this artist that I introduced probably about a year ago. 그래서 이제 보사, 제가 한참 이제 보사노바에 이제 빠져든 시기에 I discover her with the bossa nova background, and she's actually an amazing guitarist. 클래식 기타를 들고 이렇게 애드립을 하면서 이렇게 연주하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So as I was listening to May Simon's song on YouTube, and you know how algorithm works, and a beautiful connection made by algorithm, 바로 이 뮤지션을 연결해 주더라고요. An artist that I'd never heard before. Her name is Irma, E-I-R-M-A. She's a Cameroonian artist, a singer-songwriter. 근데 약간 메이시먼스와 조금 비슷한 스타일인데 기타를 정말 엄청 잘 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르마입니다. Black Sun.

all the filled with louder and faster music, it's often the smallest songs that leave the deepest footprints. Many of us think of children's songs as something we leave behind when we grow up. But these songs are never meant only for children. They were written for the child that still lives quietly within all of us.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듣는 동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의 시간입니다. 동요 위클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let's get to it. If you're tuned in for the first time, let me just give you just a rundown of how this segment works. Each week on Tuesdays, I introduce a couple of children's songs. 화요일마다 4부에 동요 두 곡을 소개하는데 단순히 이제 동요 두 곡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각 동요와 어떤 팝송이 됐건 가요가 됐건 대중음악을 매칭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동요와 함께 들으실 수 있는 음악을 매칭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So my job is to kind of match a popular song with each children's songs that I'm going to be introduced each week. 오늘 첫 번째 곡은 what I consider to be a 서정 동요. 그러니까 동요계의 이제 발라드. 어떤 서정성이 돋보이는 그런 곡인데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곡인데요. 기울어진 우산이라는 곡입니다. 기울어진 우산. 일단 뭔가 이렇게 제목부터가 상당히 많은 뭔가 생각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Tilted Umbrella. 가사를 먼저 한번 들여다볼게요. 비 오는 날이면 아빠는 언제나 커다란 우산으로 whenever it rained, my dad always holds a big umbrella. 내 작은 손 꼭 잡고 학교까지 데려다 주죠. Takes my little hand and walks me all the way to school. 빗방울이 많아질 때마다 as the raindrops fall hotter, 아빠의 우산은 점점 더 내게로 기울어지고 his umbrella tilts more and more toward me. 우산 밖으로 흠뻑 젖어버린 아빠의 어깨 and outside the umbrella, dad's shoulder becomes soaking wet. 젖은 채 뒤돌아서서 웃고 계시는 아빠, 아빠. Then he turns around, still drenched from the rain, and smiles, Dad, my dear dad. 내리는 빗방울 수만큼 아빠 사랑해요. I love you as countless times as the raindrops falling from the sky. 우산이 기울어졌다는 게 그런 의미군요. 아빠라면 너무 공감이 가는 내용이겠죠. 엄마도 마찬가지고요. 들어보겠습니다. 신예원입니다. 기울어진 우산.

신예원의 기울어진 우산. 와. How pretty and how beautiful. 작사 최은정, 작곡 석광희. 기울어진 우산. We understand why the umbrella was tilted. 아빠가 이제 뭐 설명이 필요한가요? 딸아이 비안 맞게 하려고 딸아이 쪽으로 이제 우산을 이제 기울여서 아빠는 비를 다 맞고 그런 상황인 거죠. So dad wanted to make sure that the daughter doesn't get wet from the rain, so he tilts the umbrella toward the daughter, so he gets wet on his shoulder, on his 근데 또 젖은 채 뒤돌아져서 웃고 계시는 아빠의 모습이라는 그런 굉장히 좀 it's a tearjerker for sure, I think. 그래서 어떤 곡으로 매칭을 시킬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So in the childhood, during childhood, you know, 아빠 is that protection. You know, 아빠 is considered somebody who you know blocks everything from this you know, vicious world and protect the daughter and son no matter what. 하지만 또 이제 사회에 나가서는 그런 사람을 또 찾을 수도 있는 거고요. 연인으로. 이 곡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가사인데요. 내리는 비를 막아줄 수는 없지만 비가 오면 항상 함께 맞아줄게. I may not be able to stop the rain from falling. But whenever it rains, I will stand beside you and get wet with you. 그러니까 아빠는 내가 비를 안 맞게 해주는 사람이었지만, 이 내용은 비가 오면 내가 막아줄 수는 없겠지만 같이 비를 맞아줄게라는 그런 내용이죠. 어떻게 굉장히 대비되는 내용이지만 공감이 갑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함께 할게. 물론 모든 걸다줄 수는 없지만. Whenever fire brings hard, whenever life brings hard times or happy moments, I'll be there with you. Of course, I can't give you everything. 작은 행복에 모든 걸다줄 수는 없지만 작은 행복에 미소 짓게 해줄게. My error there. So although I can't give you everything, I will help you smile at life, little joys. 무슨 일이 있어도 너의 편이 돼줄게. 언제까지나. No matter what happens, I'll always be on your side forever. 그래서 저는 비에 대한 어떤 비를 소재로 쓴 가사가 이렇게 다르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물론이라는 곡이죠. 지하의 곡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아 물론이었습니다. 쿨피스님 이 노래 결혼 축가 아닙니까? Right. They often sing at the weddings too. Right. 스카프드른 낙타님은 노래가 몇 년도 때인가요? I think talking about the 기울어진 우산 신예원. 그 곡은 was released in 2017. I think it won an award in one of the children's song. 2017년에 발표된 그런 곡입니다. 모모님께서 talking about that song, 기울어진 우산. 드라마에서 연인들의 모습만 봤는데 우산 아래 아빠와 딸 모습을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아빠 같은 남자 만나고 싶어를 외칠 것 같아요. I'm used to seeing that kind of scene in the movies and dramas, right? You know, I guess two person, lovers are walking with an umbrella, 그죠? But it's kind of heartwarming to see that with a daughter and a dad. 쿨피스님께서는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동요네요. 아빠의 젖은 어깨를 본 딸은. 저는 T80%인데 이런 동요 들으면 감동 그 잡채입니다. I'm 80% T, but it's just listening to this kind of a children's song gives me goosebumps for sure. 너무 아름다운 동요라고 생각해서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페어링으로 한번 가볼까요? The second song is titled 별길 산책, 신용빈 작곡, 김수빈 작사 곡인데 아주 좀 예쁜 그런 곡입니다. 이런 가사가 있네요. 친구야, 달빛 흐르는 별을 총총 담아 너의 꿈속에 나 전해줄게. 너의 모든 꿈들이 이루어지기를, 별처럼 빛나기를. My friend, I will gather the moonlit stars and gently send them to your dreams. May every one of your dreams come true. 하늘에 반짝이는 별빛을 따라, 나무 향기 감싸는 공기를 따라 나의 발걸음, 걸음이 이끄는 대로 별길 산책을 떠나요. Following the starlight sparkling in the sky, following the air wrapped in the scent of trees, wherever my footsteps choose to lead, let's set off on a walk along the path of stars. 이쁜 가사의 그런 곡인데요.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진 양이 부른 곡인데요. 별길 산책.

별길 산책 황유진이었습니다. 역시 약간 피아노를 굉장히 알아보시네요. Because a person who recommended this song, 추천해 주신 분이 이 곡이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피아노 버전과 이제 오케스트라 버전이 있는데 피아노 버전을 추천을 드린다라는 피아노 버전은 잔잔히 꿈을 꾸며 하늘에 뜬 별들을 따라가는 느낌이라고. Yes. 독더미님께서도 노래는 반주 편곡이 압권인데요. 스카프드론 낙타님 역시 저도 피아노에 더 집중이라고 이렇게. 모모님께서도 별을 좋아하는 우리 딸 닮은 노래네요. My daughter who loves stars this song reminds me of my daughter. 그렇게 또 느끼셨다니 다행입니다. 어떤 곡을 매칭시킬까 굉장히 고민이 됐는데 의외에 제가 모르던 곡을 하나 찾았어요. 이 별길 산책 보면은 하늘에 반짝이는 별빛을 따라 나무 향기 감싸 아는 공기를 따라 나의 발걸음이 이끄는 대로 별길 산책을 떠나요. 뭔가 별빛을 따라간다라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이런 가사의 곡이 있더라고요. 눈물이 내 눈물이 별빛이 되어 기억을 따라 저기 환하게 비추면 어디선가 볼까 봐 매일 밤 별빛이 되어 흘러라는 가사의 곡인데요. Shiny의 곡입니다. Let's listen to it. This is Shiny, 별빛 바람, Wish Upon a Star.

open chatting channel and search for 101.2, 101.3 or TBS EFM.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픈 채팅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KTOK 앱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또는 TBS EFM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Now back to our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Song lyrics are a form of art that gives life and identity to otherwise meaningless a series of notes we call melodies. The beauty of art of lyrics is that just like poems, they can be interpreted in many different nuances by different listeners and under different circumstances. So the segment hopes to pick up what may have been lost and even added in translation when we read the lyrics of our favorite songs.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최애 팝송이나 가요의 가사를 분석하고 또 번역해 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지난주에는 Grandfather's Clock으로 이제 시작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오늘은 사실 I meant to do this translation last week. 지난주에 원래 계획했던 그런 곡인데 Grandfather's Clock을 하느라고 제가 하지 못했던 곡인데 Eagles의 Desperado라는 곡입니다. 근데 Desperado라는 곡이 참 멋진 멜로디도 물론 수려한 멜로디지만 이 가사 역시 참 훌륭한 가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그럼 한번 인간 팝송 번역기 돌려볼까요? This is Eagles Desperado.

Desperado, why don't you come to your senses? 무법자여, 이젠 정신 좀 차려요. You've been out riding fences for so long now. 그대는 너무 오랫동안 마음을 못 정하고 그렇게 마구 돌아다니고 방황하고 그랬어요. Oh, you're right. You're a hard one. I know that you've got your reasons. 당신도 참 힘든 사람이네요. 물론 당신도 나름 이유가 있다는 거를 알지만 These things that you are that are pleasing you can hurt you somehow. 당신을 기쁘게 하는 이런 것들 나중에 당신을 아프게 할 수도 있죠. Don't you draw the Queen of Diamonds, boy. She'll beat you if she is able. You know the Queen of Hearts is always your best bet. 다이아몬드 퀸을 뽑지 마세요. 왜냐면 그녀는 당신을 이길 수 있거든요. 당신도 하트 퀸이 항상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는 걸 알잖아요. Now it seems to me some fine things have been laid upon your table. 지금 보니까 뭔가 좋은 것들이 당신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는 것 같네요. But you only want the ones that you can't get. 하지만 당신은 항상 당신이 가질 수 없는 것들만 원하네요. Desperado, oh, you ain't getting no younger. 방랑자요, 당신은 더 이상 젊어지는 게 아니에요. Your pain and your hunger, they're driving you home, Desperado. 그대의 고통과 배고픔이 결국에 당신을 집으로 데려올 거예요. And freedom, oh, freedom. 그리고 자유, 오 자유요. Well, that's just some people talking. 그냥 그건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Your prison is walking through this world all alone. 당신의 감옥은 이 외로이 이 세상을 걸어가죠. Don't your feet get cold in the winter time? 겨울에 발이 굉장히 추워지죠. The sky won't snow and the sun won't shine. 눈도 내리지 않고 태양도 빛나지 않을 거예요. It's hard to tell the night time from the day. 밤낮을 구분하는 것도 힘들고 And you're losing all your highs and lows. 패가 좋아도 패가 나빠도 항상 지게 되죠. Ain't it funny how the feeling goes away? 우습지 않나요? 이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사라진다는 것이. 한번 원곡 전곡으로 들어보겠습니다. Eagles, Desperado.

Beatles, Desperado was the first song on today's Lost in Translation. Did you enjoy the lyrics? Oh, 저는, I definitely did. Desperado can be defined as 무법자 아니면 그냥 방랑자라고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the part that I was particularly impressed by was this part. Don't you draw the Queen of Diamonds, boy? She'll beat you if she's able. 다이아몬드 퀸을 이렇게 뽑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다이아몬드 퀸은 결국 당신을 무너뜨리고 이길 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다이아몬드 퀸은요 부에 대한 그런 은유라고 합니다. And next part is you know the queen of hearts is always

is your best bet? 하트 퀸을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는 걸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하트 퀸, 퀸 오브 하트는 이 마음에 대한 은유라고 합니다. So the idea is that you know, diamond queen and heart queen represent contrasting imagery. Diamond hearts, diamond queen symbolize wealth, while hearts symbolize emotions. So it serves as an advice to you know, follow your heart rather than chasing wealth and fame. 항상 마음을 쫓아가라는 이런 어떤 조언인 거죠. 너무 와닿는 그런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좋습니다. I have one more song. That one would be 가요팝 by 가요 번역기 가요 번역기 맞죠? After listening to this song, 그 무법자 하니까 또 이제 그 웨스턴 무비가 생각나서 생각난 곡이었습니다. Lil Nas X의 곡이죠. Old Town Road.

Lil Nas X, the Old Town Road, a very contrast feel to this song, as opposed to Desperado Eagles, right? 그런 country, 무법, 황야 그런 느낌을 살려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Ooh, okay. So today is a busy day. 정말 방송을 하면서도 굉장히 왔다 갔다 정말 바쁜 날입니다. 정신이 없는 날인데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그렇게 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It's been a busy day behind the scenes today, but that's not what you take away from by listening to this broadcast.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가요 번역기를 돌릴 차례인데요. 이 곡은 제가 참 너무나도 존경하고 정말 너무 훌륭한 그런 아티스트인데요. 이승열 씨의 곡이죠. 뭐 다른 버전으로도 굉장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곡이지만 그 이승열 씨가 부르는 나라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런 곡인데 이 곡을 한번 준비해본 이유는 오늘 그 주제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발디딜 곳 하나 보이질 않아. Everything is in ruins. There's no place to stand. 까맣게 드리운 공기가 날 덮어 눈을 뜰 수조차 없게 한데도 Even if the pitch black air covers you, blinding you completely. 거기서 멈춰 있지 마. 그곳은 네 자리가 아니야. But don't stop there. That place isn't yours. 그대로 일어나 멀리 날아가기를. Get up as you are and fly far away. 얼마나 오래 지날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No one knows how long it will take. 견딜 수 있어. 날개를 펴고 날아. But you can endure. You can do it. Spread your wings and soar. 결국 멀리 떠나버렸고 서로 숨어 모두 보이질 않아. Everyone has flown away after all hidden and not to be found anywhere. 차갑게 내뱉는 한숨이 널 덮어. The cold sighs overtaking you. 숨을 쉴 수조차 없게 한데도 making you suffocate even to breathe. 거기서 멈춰 있지만 그곳은 네 자리가 아니야. But don't stop there, complacent. You don't belong there. 그대로 일어나 멀리 날아가기를. Get up as you are and fly away. 얼마나 오래 지날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No one knows how long it will take. 견딜 수 있어. 날개를 펴고 날아. But you can get through it. Spread your wings and soar. 거기서 멈춰 있지만 그곳은 네 자리가 아니야. Don't stay there. You deserve better. 그대로 일어나 멀리 날아가기를. Get up as you are and fly far away. 얼마나 오래 지날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No one knows how long it will take. 견딜 수 있어. 날개를 펴고 날아. 계속 듣겠습니다.

좋지만 또 이승열 이 원곡이 참 주는 그런 느낌이 정말 특별한 느낌이 저는 항상 있어서 가끔 정말 일부러 막 찾아서 이렇게 듣게 되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Not to mention the personal connection that I have with the very singer. 예전에 또 인디 애프터눈 같이 진행하실 때 제가 또 PD였고 그래서 그때 생각도 많이 난다고 또 소희님도 이렇게 인디 애프터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메시지 하나 소개해드리고 오늘 마칠까 하는데요. This one is from 7211님. 메시지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큐티님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사연 보내네요. 어제 피겨 스케이팅 대회를 보다가 한 선수가 제가 좋아하는 곡으로 프리 프로그램을 해서 예전 생각이 났어요. 코디 프라이의 포토그래프인데요. 노랫말이 결혼 후 아이가 없이 지내던 한 2년의 시간 동안의 추억이 떠올라서 가끔 꺼내 들어요. So, 7111님 says, it's been a while since I sent in a message. Yesterday, while watching a figure skating competition, one of the skaters performed their free program to a song I love, which brought me old memories. The song was a photograph by Cody Fry. The lyrics reminded me of 2 years my husband and I spent together before having kids. I still listen to it from time to time. 그리고 첫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설렘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은 한동안 없을 거라고 이 시간이 아주 그리울 거라는 말들을 나눴어요. 요즘 남편이 또 출장 중이라 혼자 보내는 날이 많아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시간이 많네요. And when I was pregnant with our first child, we often talked about how excited we were, but also how we would miss our time alone together for a while. These days, my husband is away on a business trip, so I've been spending a lot of time alone, leaving me with a lot of thoughts and nostalgia. 라고 이렇게 7111님 보내주셨습니다. 아, 딱이 문자에서 이 남편분에 대한 그런 어떤 사랑스러운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좋네요.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그 생각이 나게 하신다는 그 코디 프라이 곡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That is all for today's show. Thank you for spending time with our program and starting your week with our program. I've been your host, EQ. So signing off with the song request from 7111, Cody Fry, Photograph. Have a great day.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
3: 首尔我来了。

대해선 내가 따로 주인공인 거야. 내 인생.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一点三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1: 天涯放映厅。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2: 天涯放映厅。

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보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세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3: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이 가장 많이 하셨어요.
2: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